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꾸유마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고 랑우 국송라 숙겹고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我们这个人是谁？
1: 잠시 많이 나 접치 그리. 저도 매나. 나 저 닝스민도 마삼아.
0: 드네 마치. 뜨다. 내 때는 콘스 닝지 알았어도 다른 게 내 주시로 마도.
1: 콘스 대 퇴면 역시 엠두게. 뭐 망스 자로 전 성부 역시. 빈저 네 마고 통유유. 주도 마시다.
0: 디니 걸 상부 저서. 디 콘스 추자 임바자. 계속 예유 체제 대공업 위너 추자 조규 효시. 갑티드 뉴스폰이 총치게 체험하다. 니고기 총문 장면 동조 적용시 혹시 뉴스실 당비너 자에 진다를 럽가고 체험하래.
1: 영아. 견주 우주 타기 지구윤어. 아이 뉴스실 당도 민도. 도치. 니 파친제 레진다다게 쇼.

0: 피게 조스 랑가 디마도 요마르웨
1: 랑가 신다 주요리 이네 냐네 초롱 규다 랑가 디메베가로 랑노 티아닌 거 요리 이네 탄데 내주다 첸 냐웨 초롱 초고치 봐 키나스 교스 교스 아 니에 듄 랑가 디고

0: 我们去看了吗？去看了没多少。杨姨那组还是他有没？书记给新年有吗？谁？
1: 田三喜，苏哥俺妈去买票了，都是这边找买票不是？啊，两年线索，两年线索，来去些是不是？牛大，牛大，喂，大来找幺二呗。啊，俺那个来个西吧。多少钱？听说俺那点年数去吧，三月当天星期一早，啥话还是等个的。
2: 수대사고 하시지 되그래 아
0: 나서 데링가다가 용벌 삼중에 견저 알려 대니 해석해 봐 니가 다 잘 하신 거 마녀

0: 안저 고고 다샤. 시에날 도루지. 고르면 안저 리간 세지지. 계속 얘기할 교시. 내가 저 유지해요. 장어 좀 내고. 말아서 비게 좀 하자.
1: 야, 내가 거 봐도.
2: 피게 가지도. 나님도 기타 가져다.
1: 내가 거 통주고.
0: 요조. 다마가 간 세디지.
1: 아. 가리나.
3: 조조.
2: 고녀슨. 겨스러 없이 내 돈다로.
3: 렛.
1: 아지. 아지.

0: 진도 할멍지 토요다
1: 아 안 같이 그래
0: 시그지
1: 아 나 같이 그래
0: 파르마르 시겜디도나 신도디 소스 워시 디세제 추즈숨네 주바라 소토보지 시그지
1: 아 다시나 채는 거 레초래 상해 아게 당고
0: 망루세 봐
1: 어 카도란 세비 왜 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

0: 요소 계시 주주 측에 능주라 셰비나 계지 마시 마 셰비나 소셜 하신 파르자에 나가 쉬다 네 럽죠 요소
1: 너무 내식 말아 봐 맛있는 놈이 누가

0: 야, 깡규야. 야, 깡규야다. 당지. 어야, 저. 가지소. 깔래 거두게.
1: 녀스케브도. 깔래도 스카치.
0: 용아.
1: 디오. 나 침비스 당구유. 야메너 니에 파친구.
0: 아지. 라미 야오메바. 가스갈 만조. 란다가동. 니에 비가 구가친구. 차순게도 아. 오야.

0: 땅아 겨우면도 저거 십시해줘 아유 저거 십시해줘 씨바 왜 땅아 심말봐
1: 샤게 오네 소소 소리장이 새 뉴베 잠시 긴줄랍트네 럽뉴메베 미사와라 왜 수입시 그 좀 주사 요마다
0: 아나나나 아유 딱 가르쳐버려

0: 야, 미라리 제어.
1: 야치.
0: 상제미.
2: 야, 디메 나 오네는 마시.
0: 멘도마 제네 뇽도 다라 수비. 멘도 제비노. 덴데 뇽도 먹고 수시. 상제제 멘데 제 요마다.
2: 야, 키란 상메기 나메노. 가장 무용 말베.
0: 상하장 고 수비노. 나조 뇽도 용용아.
2: 용아. 나오이 제가지. 지망아 다망 미스미스노. 나랑 소자 존재 요마시. 디도 계속 기분 그래.
0: 你也没对没白说，没得可是我们就对你说没用啊。
2: 英啊，

0: 허브지게바타나주템바나감부소기나군데부메지유파나다나웨소주칸라페다원투기직제레리미십제다냠리난초라꾸니라오지무데라년제기수나레트웨데단시칭이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고 nganga gu gu chu
1: tireng an zu lo ge ba zu ham de ani le ba ga ji ji le na lo li ya bo la mo la li ya kun ju ne ani nyong zo mo ne de kan de de dos da ga zu
2: de sha sha ji wo de ji zu de sta ro na ni de
3: ge wo shu shu ga la
2: na ze
3: yang wo shu shu
2: chen de le ba de ti gu de we
3: da ti ho ho ma sa ba
2: de lo ge ba zu ham an ki ra li ya pu ya ni
4: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해 주다 봐야 양모시오도
2: 됐어요.
4: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 도가.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4: 됐어요.
5: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하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데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케야 참부휴 리직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케야 참부휴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수불견치 숙체레부시 원토베마치 모동양 갈부신 외토 칠루드 여기 파트 니고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네 취급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고고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6: 뭐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제시인 함디 둘라 지고게 뉴버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뷰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외라 처주타 티두 고토데 뉴버 대유베 닥제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

0: ngada phangphe ge yishib chidu ti pheji jibe ma ga shabe sabtir sha
1: jimu ti cha ji ka lo chok chom chidu cha be yang chit ma be
0: o ji
1: nga ji ta ba do khong ni che mi chön ni mo ju ra ga din ne ni du ra le khong ji ra le khong ji a ji ta da nga chön ma sha ga ji zhang rui ra yin
2: a ji ya ji ya ji
3: 我子 디콘라 니디교베 구디 카리나삼 얌자시라 기슈 다치디 지비메미 삼베 사다 임교르샤 되다 삼메든 라즈 드리지르고 교시
1: 디가르 지비메미 지베 지비 이그르베
3: 송파 삼메디 튀나고 제르다
0: 송파 삼메 튀럽 고메루럽 추슈 삼메 마비리 디가르 지비 이그여야디
2: 怎么你妈请你别搞了这边没下场这啊这毕竟老金路有参加批准了吗一定找下扎三门多唐氏三门DBSD迪士罗丁草我让做三门困难追头上等这学校记得他跟我看来是没事的啊哈哈哈哈多我眼中其他时间是休息生意刚不得退休息
0: 신스
1: 네, 주세요, 친구.
2: 喂, 클라스야, 근데 진행해봐.

0: 레고다 따다 냄도
1: 갈도 아
0: 심하죠 디귤미 양수로 온심으로 생피 장사가 좋아라 꼬로 쏟으신이도
2: 꼬로 쏟으신이 과도
0: 人家很热情的语你俩姐姐都给你个鞋头公司对对的他那个拉走第一句的要是诺贝斯大钱呢只能挨门度前头那个耳朵用不着这话姐耳朵你也给鞋就的诺贝斯他你不是他家过了所有的钱有的第二大钱买的
3: 彭飞,让个大事吃的。
0: 嗯,让他不好。彭飞,让个俺老婆吃的。

0: 켄조 가시게 해봐.
1: 안주 켄조 유일한 곳이 어디 다미. 랑게 쟤는 안주 가시게 해줘도. 쉐다. 원래 쉬는 쓰지 고양 등거지. 쉐고야 창무 쉐비나. 니제 양수 당도 가보지.
0: 침루시자차오르다 켄둥 옌더브르 쩐르자쟁 원래 수준이 요 아이오
1: 침루 세브싱 것도 봐 계신 말이 니에 우수 겸이요 신나게 키나저 다가리 같은 거지 고대리 켄주이 니자 니도 봐 별래샤치도 뻥미 튀은제 독존 겸얘기 진다 쩡부리시기 라게 쟤는 현재 중재 가리는 거지. 谢다.
0: 안주 윤단이 반마 용부 타고 인다.
1: 네. 네 무슨 용매 돈도 마치.
0: 요요요 네 셔죠. 개날 도당 버세사 원소 민도 최장도 와 제제 랭가 용비.
1: 雪达，杜华华，杜，雪达，雪达，雪达，雪达，顶内落脚了，
0: 这个松紧勒的，
1: 他给俺这团被电线亏的这边，这云南土哥如果了，自己的土。

0: 두와 수레
1: 두와스 탄잠구로 계좌유배 동종기미시시 로주홍로 마다주조 탄잠구로 송지과용비 띵지은이 낙제주두 두와게 지구세쇼 주조게 아교비아제도 고조주조심부시 디지로 아동지조쇼 두와게 구요시아 디날주조기 디닝에 가당아 구급 잡으시고 고심도 없이 스나게비
2: 니란 삼시 두기 이는 아주 시부디게 미디 카디 말다
1: 로디 없이 니란 구충지 지금 말이

0: 카테 좋은 말 했으면 내 진짜. 딱 그래 신경 봐. 여기서 믿겨 봐.
1: 믿겨 봐 줘서 해. 네 계속 쉐비게 동고 집에. 도송 좀 얘기 또 없어. 그나 저 통성. 코제 이야기 갈. 독심 나 지어리. 나도 숨게 진짜 쇼르치 빈. 믿겨 봐 말이 소 이야기하다.
0: 저는 같이 그래. 내 고대 그래. 황페 미스 뭐이나 드리라 사실 그래.
1: 네 체는 탑시 야구시 당국이
0: 쇼리 다유쇼 유쇼 지난 이대 삼단째 되어 나래게 와진조
2: 왜 그렇게 마치 쌤님다 무슨 일 탑시 시당구로 봐
0: 양계에서 다 그러자 전 교수 탑시 돈다
2: 키니가 시합 탑지 펑페를 당대 닌가 시라 유시 이내 가서 도스 침이 있나? 탑시도 응
0: 계속 하시게 봐

0: 예.
1: 전부 드루고다 고린신이 망고 드려 여러분.
0: 가리미랑 생매배. 제베 자카디. 나라즈 콘달레 사샤. 장게찬 카레.
1: 믹스 먹고 미르 봐.
0: 걔라 장부도. 빈저서 집시하고 제시슬로.
1: 요죠.
0: 일러스시야.
1: 요요요.

0: 된대신 그래베.
1: 진보 계시든 저 세규 엄마다. 다그리 라면은 나 드링들 저 처음하지. 이내가 드링들 저 마차는 양치 주신이 여름에.
0: 그런 거리 왜?
1: 미세드 계지 말고 세규 엄마랬어. 진보 네 장게 안 럽지마. 더도 나 쓸래 했듯이 너 그 뒤심에 세수 티그 말했어.

0: 이다. 당아스게 계시해도.
1: 자. 텐다 주스는 랑게 안즈 레우스도.
0: 중무. 얘랑 최시입니다. 회미게 네틀러. 삼르터 대부등기.
1: 디 갈스리에.
0: 얘 탄다 삼다 서규이. 이능함자 마치 녀람 사슴다 쉐바. 녀 샘다 마제고 계란이 거구 샘제도 스테게
2: 저?
0: 녀 갈채서 녀 다들아 수임에 샘싱금에 나다 송이 녀 아쿤리 저 아쿤 입에
2: 녀 小玉 小飞,
3: 小瑞,
1: 鹏飞,
0: 王马斯给 계란송어 신금이 되고 계속 안에 닭을 앞겠니 뒤에만 차비야 허 예비야 제대로 왜 예원의 고생 없어

0: 루조소 코스디게게 나 스스로가 바르도치 도도치 부세없이 이리 나를 안게 제비자 실링게 이
1: 다시
2: 저러게 잘 로봇에 도리.
3: 세미고 쇼 근제도. 키랑겐 숨는 신콘 카드 체비 잘 태샤.
4: 뭐라 녀자 티슈. 녀. 켈리엔슬럽.
3: 레스 잠고 쇼.

0: 디 랑게 고급 담아 들었다. 쉬어다.
1: 니 키랑 스마 톰디저 통구유. 삼수 죽을 때는 노베스님 말이.
0: 로마리 리비미 디귤 노베스 워시. 이내 다부도 니니 조용 말다. 랑게가 스마 톰디저 통구유스. 哼，我那叫差不多。钱的杂志可真是几个。

0: 마토야 가리바.
1: 나서 삽지도 유네. 타부도 노 베스머니야디. 좀세 가레스노. 삽지디 차상고 메사지. 나슬람 팔러. 네티다 이기 톤도 럼티르 대체 용지. 이네 델리네 노 베스디 니메바.
0: 삽지디 편도 요마리스 기베 아.
1: 김승원의 신 편도 요마시. 이네 니니바 승비.
0: 그래, 그랬으니 입시가.

0: 西西亚的日本建议呢，有趣听你要的。第一个停车是规定，空到起码，我最近去有趣聚集参加主持。你同到第差不多约不通去。差不多约不呢，第娱乐点点有趣要的。现在我最近做这些菜品呢，点点你要的。
1: 조마슈, 나대 로마고 대비, 다부터 교추 돈이오메. 그래 나 고가다가지.
2: 저보, 다시 댄스. 다디가라 운에 입고 있어.

0: 삼도다. 장가게 로보도 가서 캘리아 가리나. 돈도 돈을 주고 지신소. 중에서 몇 개 말아봐. 쉬.
1: 나의 샘제는기.
0: 돈을 주고 지신제 수배 다음보다 세금 그리 좋으래.
1: 我太不喜欢。叫啦。到最近。叫啦。你，什么时候成功去过的？他爹那就是三十年不高级。看出门就开始下雨。秋面呢？大雨继续下。日大西呢？
0: 运气偏没差。上个月俺没给接接水的。喂喂喂，俺谁哦？叫，俺叫孙谁没的？哦，对的，就那的，困难。那不肯接的呢？叫人下过还没多，是吧？因为矿土上没农务活干，叫人这个扛不靠不住的种植也卡了啊。嗯。 看意思，那叫人多往没送上来。哈，咱们这么去，江浦江哥啊，这对的，江浦江哥是啥去？上个民族兵着子呢，民族上可怕这个样嘞。上个那边那个没得地打起不是？哪只在那的？他都多往新庄送上，江哥给开钱弄嘛去？一年工作我那农夫拉不赢呢，上三不当的，给他送二十万啊！
1: 我那让人挪不过去，结果就生不得。
0: 钱上去。
1: 多啊，三百够不了。钞票哪家这么少？我有个钱多。六千也要买谁？
0: 没晓得。
2: 江哥，看着金宝也对钱不着，让亲戚给咱回去一宿，
3: 哟，老师。

0: 가르쳐 손. 도스테드 시부치 뇨브데도 와. 아, 먹이라지 중에 아.
1: 다니나셀이를 고스윙도. 송부상매 기통 딘주체 펜스 고거든기. 다 오늘 기 상고시에 용고 말베. 통망가 레그드치야. 가비유사이. 이내 니 땡가 당부치야. 노메 조승비.
0: 아, 나로 중두급래. 레가 제비네 강르지규. 제일 신의 하고초. 급디디 나로 통기 중자사지샤. 미세야드 메세데. 수수 가바시야딘 제도 홍보시. 수수 가베 레가 제도야. 딜레 카가 요르다. 제장 강에도 제브다가 르동신 인금 알다. 딘제 전에 수수 가베 레가데 당님 제요 마시. 마세 레리디나 문에 나제라 가바신 얘기 정배 요르다.
1: 전 경망 르베치르 심기 뭐 중 그제 쇼레.
0: 아, 대군대치지. 레가 가리네. 총마 정신 요르바. 상게 가보 마세야디. 동암신 얘기 미망고 통장시. 마세야가 줄리리디나 동암신 얘기 미망고 요르다. 장사무동다. 노부스 통부다가 미디디제디. 소소라로첸 승부 요시. 이네 디긴베 직딘 디도기 지도 덴베 잘라도 나와마단 가와 용시. 머신이 아주 자마삼

0: 도조 클릭글리스 냠수체 제도 대비치 교토고 어져 봐.
1: 진짜 용구를 벨라.
2: 용구시 용디요. 이네 거브리카츠 요시. 아. 장원 냠수체 대비 이네 민심사디 속하고르다. 이네 주마 소프트 이제 게마시.
1: 뉴코스스
2: 바르메 슝조 밤조라 라게 자쉐브시 산네 피기 메일 비트 쓰여자 진조 탄도 뇨즈 멍고 라야 닌거 요시 라시 듄고 소화시켄 되유나 사제 신다라 고양야 시가요 뉴즈네 유토시 나르베드 주데비나 가게 싱그 말다
1: Les.
2: Oya, ni rang le ge ji meng gu xie su. Zhi xia da xie mi da, su su sam le yao wo jie tong bu ji.
1: Les. Pei pi xue ge.
2: Mo ge, nga le xiang jia ji ge ji ge luo zhu yin.

0: 야.
1: 야.
0: 아세. 왜? 저랑 서울 친구 살아봐.
1: 네 현재 전년이.
0: 저랑 서울 같이 가 줘요.
1: 아, 디데스리. 네 장아 주주러 곽진 체외 영지 저수지 자샤. 영지 저수디
0: 断了密集的密度，俺杨村就站定了个，让密定送给。密集的密度哎，
1: 林克从就看了，超雄前面去，对的，杨志的让他找我去查度。让什么就开始约啊？让给，
0: 去西的，秦桑给前面投不几度哎。
1: 秦宣兵。 甘肃的巴木博道用药剂，密玉的密达找我约呗，日莫拖拿去。让学的，第那了，那就是买着。

콩 넘버니 타잠기 쏟아와제라 디기 초와르 배준 신계식 경리 콩 남비 모팅디기 최신리를 탕 지도 댐비 뒤강리리 니페 냠레기 럼부지르 젤디니 첸지도 댐비 심콩기 기제식 준신유 킹디 이용 편중리세나 총습기 담사시바 잼비

0: 디카르니 참도 총기를 저협종 인동 총대 르기 총소 인시 제다르 쇼방가분이 랑시 진도 숨번이 콩로직링 티숲 체슈기 되저리 쇼바 저동 박스에 제살지 제다르키 김내 튀유
1: 예 파자 샴디 요시 드네마 치미나 랑살리시
0: Pöki Shinzhuo Kui Kangtu yin na yang. Oma ni, Puri Mima ki Tsuwar Mita Mep Shik Re. Shobo Oma Chukyu Te ni, Kong Nambe Loma Ringi Kum Shisu Kyu Ryu.
2: Shobo Deli!
3: Shobo Deli!
0: Ruki Chongzui Tugim Changme, Guchu Soza Chiki Yuejin. Cetar Ki Kimdo Yang, Guchu Gochang, Chu Soza Che Yu. Wengyang, Chirson Chikyu Samlo Mep Re. 대중재니 콩교 엄마 망치와 오수 사전제 미수연이 좀라 최종 제거기 유배시
2: 엄마 엄마 이거 대마서 교아서 대 효과뇨 중중만 다 디살리 대대대 대 엄마 가르쳐 줘라 대대대 대 이때 요새
0: 엄마 좋아하냐 냠뇨 피숨 섭그기 남튜디르 세다르 상급 한번 가시 한두 피우소크기 예배 테르디온 어머니 하도 자치워시지 엄마 근배 남튜수 뿔리기 엄마 주주티 세다르 킹은의 죄는 최감 미매부시지
2: 어어도 좋아 맞대는 막 맞아 이만지 아파 대교부시
0: 피우이 찰롱라 쇼게미 용의치 세다르 키 테리온 엄마 용잠 쇼크기 엄마 쉐 차르치 세다르 레가 쳬바르 로구기유 미션 탐민 저월 세다르 레가 치급 정니기 로바닝버디다 치구기유 지가 제딩기 추자 사르신 님부 예베 정킴키 고주라 세린다 미심버서 규용치 콩기다도 고추디다 당종니 뒤기유
2: 오소 디엘리엘 라카 제즈나 짜다 엄마 사저티 ते यार चूसे चिक तेरे थोड़े श ते जैसा लोग ना काम में डरते हैं जैसे लाखें हम साजिश था ते यार चूसे चिक तेरे थोड़े श
0: या लोसुम जूस जो इन्वे चेदार ने रुजी चंजू चंजे चंगा बस इन्वे तेजू मांचियो चंजू नांगी बेंजू लिंटू लेग चेनी डुगी मशी लेग चेस्टां चुक्सो सेपर सदा रुम 원장 레갈 퇴소 명의 체 공개다도 미신례 응아점 매례는 그 옆에
2: 어 다다 라가 자사지 체 아라리 나 아라 제이다 되네 파리 플레 데 아라 제이다 데 레사
0: 질은 제베 럼부 야보 미덕 세다르키 토나 첨부 체디 고추라 정고 밀라와 체그기
2: 어 다 어제나 다 엉어 Semu drama yara te, ya rikadu nrodi zaza drama mayena te, ndolang kama drama rade yara te, pari jeme drale shita, pari senje mra te, nrodi zaza drama yara te, yen tsa kemba lo che saje ma.
0: Ruki chongzoro saki toki inbe cetar, chungdu ne, guchu ta nyamdu calong shongshik inbe. Guchu ki kumshi la, gyu nga hajan chenpo yu. Drongu langbe guchu nam, Dilangang redin tu te tsarchi. Cedar kangyo benjur lintu chinni kurshib che guzu gui giyu.
2: Tatsa sa jo che sa lakari, tari ra ya je, tatsa ra sa sa jamu yorite. Ya.
0: Chagyab zongni, chigyu ri gui gi, changcho su nye yu ji. Niewe pogyu ringwe, xingzhen dipzu gilu gui, hajang rinbu yu. Cedar ni, chongzun nang keta yuebe, xinglen dipzu keba shik zhela.
2: 边竹林地啊，空气大中午，落到了罗里，好像也不用过油水。我打的我只是看不，就过来，等于是打我，没多想的。等我走，等我来就接上，等你来了。
0: 没事，先这了，主动为两个天，出面出面是月面。文家，其他的几点呢？两个的接班，洗擦不干净，月面嘛是，出门牛天，楼梯不躺，天干着我有。 Tierdin nengchung dene che pyugime.
2: Da yamo kisa tai le de o chugo ne 자라 저렇게 그거 단지 거래리 때문에야 되는 기대. 정말 뭐 단지 그 아래야 붙이고 그거 거래야.
0: 루지 총재 변조 링리 저주 어수 내 유지. 추리 통고 하장 배부유. 다자. 저주 어니보 세달 권제 까지에 배준어. 추규르키 신사 신부식도 교류열라. 무치다 유베 변조 링기 편제야. 림시 묘용시.
2: 왜? 야야 체치레 되는고. 야야야. 내가 나 준고 떠나다사. 야야야. 아야.
0: 루프르도 조르의 카바티. 세달길레가 삼조 체크 투유. 정전난기 무제 딥조 딘시르 네츠튼 유베. 공천제 생각부 임배찬이 람센 뜻십 제발 조구기유.
2: 야야야야.
3: 야,
2: 저 나도 나비
3: 되네. 연고 연고.
2: 네. 다고 오지래.
3: 뭐 직다사스로도 다 직코롬.
2: 야야. 다 냠베디 놓았다고.
0: 정습 타겟에 괴딕 쇼진 동치. 사네티게 상조 타겟 주니. 체주 멍유리 수체니. 류지 총조로 모제 딥조 딘시식 주디. 저간디다 최니. 차세직 치조기 딥조 튀김라. 보마르 당니. 벤조르기 벤뉴 템바 제유시. 차세시에남 레메토 총미르 니경체도 주게 체다르 당 저시라야 랑랑키 최강리 고샤라 유시
2: 감보스 프레트라
3: 나이 쿠토미니아 디브르고
2: 데 사바야 디나 디 아마드라마 레메타우 타 아체디 쿠니르 감보드라마 제스
0: 저시라 최강나 응오제 딥조 제비 냠뇨미 더 다도 딥조 케바 체달라 근디슈구지 체다르키 Surbienki gitarte de ship ship de cheji Lamse ne dunki gatsani yupri
2: De ande kumlare de ste tina haba chi de ki De ande ane kune de ris de o kambo san je tren ne poku ate de kole ris de chu ji de chu de ni yu e to ma ya shi de de de amo ma ji de ngo san go san de de ne
0: Mo se dip zu din xin ni ru ji chong zu ga din tun le xi yin xi 崇明崇刚我在了吞不勇气三年提给相助他给去年青阿塞达了提给你不住来给给苦给我去去我在你不住定心你不住提金先去塞达提拉真族顿切吧列表先去这些你对我塞达了我在你不住国际那段跟着说列表去西拉塔给呀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提 Nyalam lo xie zhin, chagyab zong ki sabo ki lekchar tenne, mangso shukyur ki, tenle peke shukchen tangwar chumchen nye chen tuen yu zhin. Ngo zhen dipzu tenxi, rong se kyu ki nimsi ki lekchar tenne, dipzu chebe, jinten ngo zhe ta, chagyab zong ki xiangchung kadu chir zong si ki yu dup. Cedar ki, ngo zhe ti tak byu zhe tie, gen lin chi ku ki yu bhi.
2: Chile,

0: 쉬리 덴지니 사네티게 꾸슌 딥조 튀김 쳔보식 인시 쳔아 젤리 주사로 예배 카르강샹 슬픔 총전의 용어지 롭제니마푸 콘라타도 믹세티 튼다식 유업시
1: 주인들들 처리를 대기 주기도서 막가래서 나랑족의 젤루이나리 클루실루 요르고 어디게 봐 년도 디스 대차서 이제 이제 출로 떠나자고요 봐 근데 그 투두자마 배치는 아주 되라 예바 샤샤나 아 더지는 로 튼스 더지다 다지는 로 튼 그래 콜라야 이거도 세시 가로에서 세시 내가 딱 가서 누가 가로에서나 어 더두자마 더 되어요 봐 투두자마 윤보 망보요 봐
0: 대진이 정주난기 추교니 되듯이 공기 정주난기 변조링기 용보 대외 야바 용치 디린싱아 네드윈 근디시와 용유
1: 아저기
0: 자취 특협 종기 노규지 초롱 체계 당 여진 디칼 뉴유 투유 증오타 감르 요와 세위 벤조링 딥조 체규로 하장 참부 여비 특협 종기 구슈 사내 대가르 민자 첨부 여진 덴진야 총조 난기 구슈 딥조 퇴김 당부디 임베 차네 버파르키 펜제 뉴주 총디 총조 난기 추규르 니디 미네식도 교류 여비
2: 다코셔도 둘리지르호 티세트도 치도고자 자 장알트는 두고도 된다지 그때 다디 인자나 페신저 라니 소소린사 무이나 무고트라지요 또 마치게 되는 어 고트 대카이나 어 네키자치 테일러 무이나 고치트라데 또 눈에다 어디 다시히다데 어때 사자 체히다데 어는 고트 롱게이다데 또 마치게 되는 어 가공샤 눈에 아 차가 그러다 고시지 자체 주터들 하나 하여튼 것은 삼보서 하여튼 자체 버튼이 열려져
0: 버파르 중지 딘진히 유민남 제미지 콩기로 라모 총수 용기 되긴 망치외 꾸순 대표 중요 왠자 총미 체배미 김기 교제 망부시기 땜배 단두야 신대 동자 죽토미 대된 딘진히 코미 김도 내주 강인미 근지시와 체육시
3: 서버 체육
4: 내가
3: 야야야 제가는 힘부 좀도 돌려이
4: 내가는 내가 치료 아빠를 인도 때 나도 또 저지래 마
3: 야야 거기 동전에 아무 욕 마고 기다 여러고
4: 내가 좀 했어
3: 야야야
0: 제배무 정일은 딥주 냠요 매부탕 단도른 김치 서신기 서교 숲소 인배 겐키 구슈동부 제차를 재미도 배 샘대치기 요배 대띠 세배의 신전동자 사불치기 제시대 다파르도 나르경치유 덴진키 세배의 샘대 미에바소체 무수신계나 독시제발치유
2: 다 어디 어느 피구뚝을 진세체를 세잖아 드는 나시디야 니는 아사드나 아시사 되는 곳이 남안보 어 제사 지리기 나타는 난 가공지 곳이 되는 인사한테 비가 떠오면 이제 사 제사를 지는데
0: 덴진키 서윤유수 독십 제부규 세배문 김기 서신나 구순 대표로 하장 삼부 예바 시도 중요 정준 남기 딥주 시균 퇴내진도 교체 덴진키 대로 세배문 신순 대표로 지규 덴기 제유지
2: 다 지르가 쳇범어잖아 힘부 주지도 체르센터는 뭐 힘부 지재겠네 대 힘부 쳇자야원아 대나 부주에 지나 싫으면서 대 사들 달 돌아 담아지에 버상글
0: 남튜디니 대신 기사 체비 남튜지 니세고 뒤말 잡아 법도 덴진키 대신 기사 체규로 쇼겐 캡시비 심대치기 예배 대된 공기 세배미 김기 사자라 독십 제사지 정김기 신전 동자 90세발 치유지
2: 당고스 터져 kora atu yinzara, himbu mombo yori, himbu mombo yori, tato hanyi sosena, leka yona menna, te kora nende yon,

0: 你懂去了，真不忙不苦丢，吹这样转你再给你中一盘。春节吃不穷我不丢，吹这样转你再拼点给盘。草莓啦，吃不穷泡面，人心真不忙不苦丢，吹这样转就给你端盘。吃一去了，吃不穷我不丢，吹这样转你整一年就送盘。播种了，吃不穷我不丢，吹这样转你整一年就送盘。没到了，吃不准我拍不丢，吹这样转你再出年你是盘。可是去了，周桥拍年人心吃不穷拍不丢，吹这样转你再给年中你盘。马看了，吃不穷拍年人心吃不心心拍不丢，吹这样转你再送年给盘。如此，周桥拍年人心吃不穷拍不丢，吹这样转你再几年蹲盘。生意去了，吃不穷我拍不丢，吹这样转就蹲年洗盘。这里周桥盆年人心吃不穷盆丢吹这样炸就跟年洗盘你妈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就出年送盘干总啦真不忙不苦年人心吃不穷盆丢吹这样炸就拼年你盘给给啦真不忙不苦年人心吃不穷盆丢吹这样炸就送年七盘错清啦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就给年七盘想到提名总统重叠起那么喜欢的思路呢提内给能重叠卡起起那么喜欢的思路呢
1: 就读就没在看起落的书音提定你喷的洗脸能够日子打完推断那么解我就真是苦七处提写七星拉拉七龙党前面提写七星七龙给我努不强堂强下亏图七真活下路堂中路居拉七龙出不及亏图
0: 那么是我的学材什么人给结束结用
2: 这里我做老一把主他们的啊你连吧嘎子这里那路里啊，波拉摩拉里啊，关注呢，你娘说，我奶奶肯定的都是打着。
3: 对，下不下去，我得去吃的是大碗那面，对不对？
4: 给我叔叔完了。
3: 那是。
4: 养我叔叔多。
3: 现在连巴的听不懂呗。
4: 到底好黄阿松话了。
3: 对，老几把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
4: 那是那是。
5: 韩国的那剃秃了，保险单都，
3: 对对，
5: 他我都恐怕也对咱们也养毛修都，
3: 那是，
5: 啊，这位讲啊，那都压个车我当去过几回呢，我那能当用手里面都完了。
3: 但是那淋巴的给他剃不多，
5: 还得拔出啥几十万呢？
3: 但给他切个剃死的嘞，不愿意给他。
5: 那是那是，
6: 那韩国的那工资啷子啊？工资，那是一点点六七八多的。
3: 我到给他个全部那个啷子挺难受，那给他俩添个配备。
7: 지도카바라내월계구지추추직추추추직
8: 야미김비너공디부미바타너공카바너취약스된바고나고유코러칭이드러스직진제마도과소기야미니추튼시교부칭피당도피타
9: 青皮糖给吞在青皮路内，结合皮青蛙拉给右边，下面拿出就是钱。最新给凝聚来这边，明确的温度给冷却脱不烂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烂，明确给巨人囊吸下面个糖，那空气普通面皮糖呢，小菌感染面包也能上头。
10: 运动下面捏的糖，体外人心给下面捏了偏不圆，巨人用了吸收右边，吸收补起了干淋雨，卡巴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楚松三年，那是杨成郎富康面康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那个重庆儿童区管不郎，那个六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
11: 伯母，吃没吃不得？咖喱吃没嘞？
12: 你妈说过有的，本来就让个妈的两把卡里银子挺不难的。
11: 妈的，什么行不行？怎么怎么讲起？点点为谁个妈的？
12: 为谁妈哪里罢了？本来就让谁难的？爹哪里呀？本来给写写人白新妈钱， tando ji ma zang zang jian yin ma che chi ma ra le ya yue be chi xin shi duo
11: wei xing ma di long ni shu la zong qin be le ban ning ba che mu me ri ne xu xia la de shu be ma di bu ne yang duo
12: xie xie ji be tuan jie yin za tuan jie shuo zai ge qia gen yin ne zha tuan jie ge tuo de mi ne zha qin be da mi zha wei nian bu xue de
13: wei xing ma xie xie ji be tang zang ji ma
7: lu gu de ge wo yuan heng gang zhang ji wei xie ma de song kang 허그총기를 총세가 고다 안개봐 외세를 말할 때 정강
8: 야미 김비 너흥 대부 미에바다 너흥 각봐 너추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도 러칭진 제모도 봐서기 야미 니추 퇴시 교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퇴시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에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네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탕 니콘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스포 견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루트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탕 니콘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스포 견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루트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14: 哎呀，张阿姐啥？张的来多少都住过，张阿弟是几把开呀？妈的，让婆罗亲戚的妈的，喊你放的白居士单吧，爹哪里就不做呢？人穷的面子里，钱长长的捐钱面多啦。张哪不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爹姐喊你放白居士单的这个娃儿，都是些干么就长些婆婆单，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里人子是婆婆单，俺的就些单呢。
15: 这也不是邻居，这也不是差啥，都是也做苦啥了。
14: 你让了别去当伢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记落了呀。你们我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15: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4: 韩立芳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0: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公司彭龙叔，每周三遍我韩立芳从康，林国小兰去杰克洛车开去韩立芳从康。
16: 乡村振兴，
17: 乡村振兴，
18: 每天哈，每天学，

0: 왜? 맨갈 메뉴 보다. 맞아 차도임지 혼내기 쓰기 가르쳐서. 아, 바로 퇴바 겸니 음마시. 자기 미디 겸에는 육쇼슬러. 박바당 봐. 티게스제 내 돈도 용자셔 속어베. 아이게 진 같이 가. 키란즈스. 박바당이 세 박할에 다 그럽스도.
1: 어, 초보. 키란즈 박바당 신이 세 개 유배.
0: 어, 나가 신규배.
1: 신규배.

0: 파시야
1: 승마사
0: 지금부터는
1: 기부제에 토부게 야 칭이야 저거 어찌 샤카르치가 요봐 저
2: 최 칭이스의 미디리
0: 아 시에스 샤규시
2: 영아
0: 너 렌주도 와 모두바 로시에스 죽어다
1: 시 규릉 우통 마셔 장정도 박바 쌤스기 위해
0: 어찌 다 벌로 십조 랩손자 박바를 한다 봐 对的, 다다든가 콜시 셰브든기 너니 콜시게 하죠 줘
1: 어, 매매매 쌤쌤매 나 전다 주봐 여비
0: 어 고대러 니에 줘보든지 장나라 니 쥐도 슬랍스기 오늘이베 뭐 입시라 마시 니 쥐도제 미소래 채시리 장 오늘에 캐세 틈치가 용베
1: 어 용구 유메 셴마송 최저 시가 용비
0: 허지 진짜 멀었다 대대 용구지 현대 간시들에 상 최대도 무효 당고 지마지 얘 남사 뒤쳐
1: 어 아 저 저란데 야자 거들 내리디 용보 토비 열스기
0: 허지 뒤조 저탈대 규리 상 소자 남다 요마지 얘망에 갈래 김제 주베 박과 송가디 상 쇼브리 김제 그래 上八卦当子，下雨在意。前屯大地都是点金的。
1: 哦，年个有了呗。
0: 何子，年个没呗，来可怕要的。哪儿爹爹为呢？瞧到年个有嘛是些土嘛住，你那让嘴的能大有嘛是？
3: 呀，教师，教师，
4: 教师，教师，
3: 呀，教师，
4: 教师，
3: 呀，教师，
4: 你为啥？
3: 哎呦，你们上车吧，等，你说接着去。教师，
0: 坐坐坐，到嘛是？也是人有嘛是？青阳让了军大大，俺去一趟。俺你娘们在前面学过，好来我那里催着，一切都给。阿七，叫俺刘干事，俺你娘们在前街，我有忙活啥学的？
1: 嘿嘿嘿。
0: 哦。喂，
1: 哪那么多啊？喂，哪那么多啊？徒步。
0: 走走走

0: 야라동대외 나라니 도티시스베 니마 민더초고 나라니게 계획해 봐 야라부스보
1: 탄데딘데 요옵소 녀사레 마세아 키즈 민더티 쇼비나 녜 가르쳐 도려 민랍차가 제니 장게 전송신이 임베 쳐도부도고야
0: 다른 네버 딘데 레그 마르베 캐시, 치슈게제 네버딘저 레바 차샤는 예체토바.
1: 예체토무도.
0: 예발라 체가시베. 공개 할 수도.
1: 공개. 민도 옆토니 미치 요수게.
0: 구조 메라즈베.
1: 구조 잘 나가던도. 미디어 쇼텐지 뱀소 고초네. 이제 쇼 텐트 업 걸송 게.
0: 이네 랑게 중마지. 是吧? 동년, 담아 둔다. 알아 마셔. 승인에서 나는 예스키 제대. 저번에 뒤 네 다 주자 친구. 你老李可是在一起哦
1: 明德和想这些的 你让他那个这是
0: 但你还有

0: 타모데 미고 네버 제실 캬브레 콜락바 세포 키제 독시 티브리 류니 폭삼쿠데 콘트시라 유자 난저 제조체나 카바유그레 탄더부도 침토니시에나 폭삼쿠디 민더초바 탑치리 고무소 계랑 차긴디 나주 당리 슈도무도
1: 사실 야고 딘제지 키나조 표슈네 모스무이베
0: 무이세야디 거디 사사리 더링 안주 류니에 지치다다비너 선이 류니에 갸차 되유구지 지겨 좀 쳐라 계랑게 간 주초네 공시로 나주 가리네 선내신의 수자 님중아 원유시라마시로
1: 장우슈는 데스베론데나 아주 민더척배 기나조 윤보망우사로 제어시 다리 그것도 제재능 마시베 Tanya Hagos, ngare samda ya tapdi cha xia. Gong mo su, kina zu tu zu tu xiu da su.
0: Xi jiao xiong chen la. Cong tuan da, gier ge zhe wa, lo hua sun sa. Nga zu liu nian ka di jia bi ma do. Kirang da, kirang ba la la. Nga zu, ke gui xira xiu yu.
1: 계속 지겹 좀 쳐라 明德那团结俺最错把片对于呢别去让给下家预约不着偏心给他给扩军退不着唐古迪明年巴拉我的姐姐俺没塞他到前边呢俺让你不去当他看不到你不 nga tu nam ya kena ju chokbe na shong du mi du
0: yine ra nim do le ge chi nie lu nie nga zo da ke ka yo le

0: 쇼. 삼탄사베.
1: 어. 나.
0: 아, 이 친구는 누구야?
1: 아, 말했죠. 네, 진짜 승매.
0: 너희 원신들 폐지랑 정리를 앞다 두고 유비. 교도 바꿔라 면 하다. 얘랑 너 계르베.
1: 어. 제죠. 나 계시체 아시. 응, 누가 쓰지래.
0: 하지. 뭐 가서 제래. 쉬다. 가서 거도.
1: 단단아. 마타레. 티가 자식고기.
0: 가서.
1: 말이죠. 저랑 감자 마셔. 예 드렸으면 말에 레오코르다 치기. 이내 우도 쓰. 너노 제로 쓰기.
0: 도스다드. 장문의 우이라 토유자. 미시나게니제시에비니 더자 존재 10회 황단에 개주공세 뭐가 죽임 되래 이네 자증 맞지 초부라라 냥문은디 제쇼
1: 저 야주
0: 야주

0: 잠시만. 랑 가르치라.
1: 말해. 저
0: 니 야, 들어봐. 처음적으로 가르치고 열어.
1: 니 아, 승마사. 승마사.
0: 영이 갈 사람 당겨. 니 강이 왜 그래? 다들 처음에 좋아하시라 둘라. 제다게 대체 싫어하고 여기. 랑 가르치고 열어. 니네 봐. 처음 뭐 심지? 삼시하고 가르치라.
1: 승마사. 저
0: 유유유 미지.
1: 저 들이 특별히 마사 과자 드수 위에 말해 가라시던 게. 저 말해 저 특마사 저 들은 약간 손에 매.
2: 친양. 니랑 산신에 자게 니 도로 자주 치기. 나 육수. 자 니한테는 용서 쓰지 마시아. 자 가르치고 내 시간 좀.
1: 아. 저 진짜 말해 저 특별히 마사 저 니야 샤바뇨다 저.

0: 딘제 쇼는 니가 체부 여리 소피에다.
1: 안 한다매. 주도 심어고.
0: 돈다 하리 내 타주 도우지. 그냥 겨 소피에다 도 쇼는 니가 체부 여리. 지겨 류라.
2: 천유.
0: 지겨 천라. 겨스 콜 카드시 난다. 섭섭나.
2: 유니.
1: 국산 교육치에도 샤다인다.
2: 유니, 진짜 마치는 용도에 내가 하루 연양 하나도 주도 제시하지. 진짜 쟤는 내가 싫어 여지.
1: 이판, 장대다. 나주 복산 교육이 미디운다가 문득해. 你俺来拉你爹去，菩萨们规定，这不离开家有所得有。你菩萨们规定，大家用在心里边，看意思能没上吗？菩萨们是有事。俺托嘛，从基地来的，你从基地拿了，已经让我们从来规矩就安上，心大洁癖，现在你干了些啥教育？ 他们的菩萨们的太年轻了，你俺的体会强强三处，第二年拿不着呗啊！怎么连个民俗节呢？说说强强都有不干事？你他妈啥些的牛队？俺的菩萨们看中我们就用过三处，一年谈到对的。你菩萨们的主播那些也重要些。
3: 다나가 시슈디 카레스나 니다르시 투유가 강부시야 황파르샤 어준시야 황파르샤 무가네 무비 예미도 사드르샤 상자 속비 직주 니드제 가 고호다 니 강부 팅고 요시 고조 당도 내가 레하고 시지 요마시
1: 가 류니가 가르노 없제 아 장면가 올로샤레 구대 요시
3: 但你心里心思，团购对了，菩萨们在开开始人们多，哼，然对的，怎么领的？你哪里是更多主顾要事？现在让菩萨们打，什么对了？那我当年，没卡最要事啊，他能安心打开。 他家这个当不上，该托你。你也不算听有用来了，上给说不起个有嘛事。

0: 전다 그래요.
1: 你 사강송克这一面让给好多设计 定位没不面 以那科普苏的皮修当也偏透支 怕脸大
0: 你也让他脸用吗这
1: 看秋雨 西个穷的这些人用暗用 那嘴里开始开胸大葫芦 我三个月的让给我们这么多我还给我们这会儿打 联系
0: 你也让我脸用吗这
1: 怕脸大 你也说听说
0: 야주아, 얘랑 김부재쇼.
1: 왜? 니 코다 너야 말봐. 아니 저거지 로 다가라 부르기. 드린 승부대야 계시는데 거부 당구이. 지수, 뭐래? 아자랑 뉴시 개시그리. 가다 아자랑 뉴시 자기 주너 갈래 흙으로. 제 말해.
2: 어제 대리무관미 맹가래 장세가 용기 억울하게 영영무비 가주야도
0: 증압자
2: 가주
0: 증압자
2: 前队长 괜찮으시지
0: 小童 나로고시다
1: 간다랑게 나 문관 정발 문치는 가르치스네 제조
0: 산쇼니 암라 시작주지 나 칠 조구유 상가디로고 치러
1: 쟤네라
0: 나 칠 손시트가 조구유
1: 샹라 손 가리게 배아래 자 자야 저 준란사한테 세가 중에 입에
0: 나 혼세지 같이 오래
1: 장아 고황판다다 니에랑 균치시리 가리 손게 과중에 있어 전다드랑게 가스네 달로 잡으로 야오마 좀비나 자가 소기르다 자가 시기베
0: 나락제 교부티데 여베 아 로디브치 나 바바단 가르치드레 인 시부여 사리 제마레 다다가 바바단 투베 마세 유버사 투유 지구니 쉬르와
1: 마시 레 니세바 뉴다
0: 산쇼랑 게니 암라라 다도 야고 치러지 콘첸 부스베지라 계속 같이 비니 장게 시제 마슈아 과정에

0: 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我们这些人都 허지, 예강봐, 예강봐, 예강봐, 전함에 가래. 허지, 예강봐, 전함에 가래. 아, 허지, 예강봐.
1: 뒤샤 류진양.
0: 뒤.
1: 내가 좀 겸지. 내가 걔 재미도 그. 류토라, 가서 갈마 쇠부자마도. 신나 걔 재미도. 차고 마시.
0: 아, 아, 세브라체스. 아, 마스 웹삼리. 아, 디균데리. 태모 바과던디 쪽도 마스 오리.
1: 너 밖에 지위에. 디소비 조치 워다.
0: 어, 원낭다 매 봐.
1: 롱도 교부삼시. 저 준스녀디 랑녀래라지 조시기.
0: 더더가 돌아 제가시 지게 인식도 와. 야. 태고 가라다 셴나 딱다 좀 님도.
1: 미디 라락 제 겨친자. 내가 대체 도움도 쓰기. 최장 우디 나다야 시사.
0: 네 소빈 주 셴이다. 지지게 당야시다 과열해.
1: 심무도. 류치양. 장원의 시비는 주도 신의 열의 승부도 왜?
0: 네, 네 좀 괜히 샤비.
1: 네 좀 괜히 골마 쉬다. 네 대비. 제 지금 너무 큰 미도. 마세 미루를 승률에 대비 경고 주비네. 키맨 라니디 미디 르마도 샤마샤. 레브라를 고호다샤.
0: 디. 대두 디나. 나.
1: 다 지샤 마니다. 샤네 줄 하비네. 아무네 주도 지메다.
0: 나 취도 마치나 네 리듬을 쭉지 대리베 매일도 정말이 상가 가슴 붙여 싱거유
1: 스스스 인도 정말이 산림부 가수 유명 하고스괴 산 윤보산도 여시바
0: 왜 윤보산한테 나 내 전달이 뭐여 있으마라 민안님 집 통도미도
1: 샤니 챤드미도 윤보사야 고급도 샤 챤드유메 하고 보소
0: 예 나티드스 때 맞다 시마도 장다다네 나미 유시정 거 입신기 된대리 나야 순대가 미신다
1: 류진야 샤 이루 순대 찾지야 상경 아 좋고 지제 미세가 규다.
0: 나 미세가 규세. 상준다 다가 없어리. 믿으면이 비어베. 나 섬유님에. 와야 따지스. 망우도 먹어. 나만 새로.
1: 믿으 장게 모두 새야요 마시.

0: 너 여배.
1: 류칭아게 캐린스.
0: 문희. 야수이판.
1: 야수 럭마시. 최고야, 네 상부 제비. 제일 근처 최고이면 나 다 좋아하면.
0: 네 셰수. 미디 캐린 배수고. 모두 셰주야게 탑싱하유. 가인스나 딩 아주 탐해져 와지.
1: 장군의 셰는. 탑쇼디 갈래 계세요, 어르베.
0: 시.

0: 야, 아,
1: 저거 로용 톱삼게 집지. 야, 니엄마삼 카르도 야호시덕이다. 그거 참도 오당도기. 생마카시 참스게.
2: 계속 타가라 시야미 누구야?
1: 니라 땜탕맹아 로토베 물라면 양스게 부유.
2: 아르시
1: 카르시소
2: 꿈나기.
1: 사람이 이렇게 허두게.
2: 아무나 시작주 근처에 숨소.
1: 셈페 마시다. 아시아라 시작주 야호시라 숨소. 요시스엔 타르시야. 자? 자 근처도. 어? 대는 허두게.
2: 너무도.
1: 대?
2: 너무도.
1: 대?
2: 장 가시네 봐.
1: 젠데.
2: 아자. 아시. 간손 링구이 왜?
1: 간손 링구이. 나스담 싱도게. 아. 매규니 제법 친절이. 제이 판게. 장소머슈베 카빈 제리스기.
2: 샤이나. 뭐라라. 링게 제가

0: 내가 지금 왜? 야, 얘 됐다.
1: 네가 소화래? 람뷰도 소신 소년 왜? 가리나?
0: 걔 말라 된대지 봐. 좀 세지 걸어 봐.
1: 이내 된대지 니 혀시 왜? 상계 신세지 매흐 맞춰 걸어. 뷰도 지야 갑시다 혀시. 상계 뷰도 소신 소비나 구조 말라로 포도 하지 지고 말이야.
0: 되니 시그유. 라삼 역시 돈다. 명덕이 둘럼다 돌비나. 된대지를 가려져.
1: 용년. 상계 구조 말라가 막에 가는 차시고 왔다. 상계 시그유 왜?
0: 이번 네 류진양을 믿을 새가 담네 소. 너도 다 잡시. 당아 치주시즈메. 딩아래 다 제비. 점마사.
1: 장.

0: 마셀라, 고쇼치에다.
1: 나를 수술 사투바.
0: 고쇼마유 아, 시에다나다. 아야. 마셀라, 근데도 뉴시 잘 태도게.
1: 아, 잘 치샤. 나브네소. 디, 빌리시브 켜냅니도.
0: 시, 마셀라, 미수인의 나베시고 빌리시브 가봐용 그래. 뉴시 허수연하다, 니세진의 텐데 자기 인구리.
1: 칭양가 봐 지소.
0: 허세. 텐게 하자라 기란 게 수군 옆도체 휴촌은 문도 송도. 디 샹촌 남자 수군 송 쇼업리. 니 기란 산야다. 소세 제도도 처지시고. 추주 컨셉 도우리. 도스요 아.
1: 도스 굿아. 뒤시. 마 뒤다지.
0: 아, 레스. 아차라
1: 상아 계속 자고 쉬다 칭양 대샤 가르쳐 오지
0: 아 칭양라 어 칭양 텐텐스 지 어 대샤 문사야 치도 예적지도 시기 신타 가리 봐 토제만 한다 낭담도
1: 개치고 마시 쟤는 미토야 미도
0: 어 디
1: 지수 당아 잘 치샤 맹안에 퇴양 줄루니다
0: 하자라
1: 로주이
0: 좀 맞다 엄지라게 인시는가 요시 허수요 숨도게 구조교도
1: 살게 없지
0: 하자라 기나 니시마세다 맹안에 되는 우마지 시양에 가 시세든 그다
2: 아무라 진짜
0: 어 시야 저야 허슬리시 자 아무라게 맹안에 되고 숨기
2: 아무라 기나
1: 나 잘 치샤 다 맹안에 되고이
2: 아무라 니시마세다 탄다 창조 송상 퍼스닥제 제제 쇼그리 맹안에 되는 우마다 와야 많이 제쇼 아 我查清一下我爹爹皮呢让了卡布索是吗我卡布索的名字呢牛西也会在睡我的不会的阿姆拉天空啊和你妈合起给他打到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 我们的心思是等明的。永和啊。等你的。南南风吹来。

0: 라이너 니다르치 고마츠 호스르 시기기
1: 처음이나 소자 탑시미도
0: 어 괜찮으셨어 고쇼 메라 니주게
1: 마데 용야 좀 제가르메 싱그이베 당고도 좀도 고도나 심부쇼로 제소
0: 같이 해소 동주 토주게
1: 동주 토블레 시나사
0: 괜찮으시베
1: 하 당고 안 메다 용 나고 달리드 고차 김민도 나야 수지 고집 루마초 다가 아 루부터자 아주 묘무지게 나 뜬드는 시 큐제 매거 매거 스피기 매거 소비구이나 칸당아니 라키지 시주두이나 템버터 주니나 삼초 하 나날리드 남시스타 심샤
0: 매헌 수이나
1: 제자 수레
0: 장게 단도 아직 요 문제를 할 규제 매건 매건 스피크스도
1: 네 화식대 간단하게
0: 저 살레부터 스루다 팀원 전이 판게 잠이 잡도스 셰프 제수 못 그래 아

0: 계지 마정과
1: 영원히 매형 도주
0: 랑카 댄디에 따단 없지
1: 영원히 도주 매형 비게 라디샤 괜찮아 이지 마제 가시 나 이지 마제 가시
0: 랑 이지 유 얘라 이지 시라지 유 Dendera kale kapri. Duda, mikjushita dungi.
1: Tondo loma yum kari ina?
0: Lo yum kuri. Randende kale kara sa chepri. Ya. Nyesu ya khushkyo. Nyih kibush kush. Nyih sebechi ya lo yum kuri.
1: Nani kubi na? Mai hang tu shi bie? Yao xiu. Nani kubi?

0: 계리베.
1: 데리.
0: 다 같이 오래.
1: 캬촘.
0: 캬촘도 애. 쳐라 쳐 말다. 캬촘이는
1: 침대에 있다. 야마다비나 탭시 들려요 말해.
0: 지 장원 내식 붙여야. 디제제는 침대에 개브리. 계세 가다게 년도만 년사 쉬비는 은이 니가 지수식지.
1: 은이 초보래 말해.
0: 초마지.
1: 로봇한테 정말 배아.
0: 지금에.
1: 쟤는 얘야 친구. 란데 줘. 용도 왜?
0: 용마지.
1: 가리 용마리스.
0: 샤 팍버리 배. 지고 질때리. 지야. 왜? 그리다.

0: yun dian chong gong so qi dui kyun yang cham bu yu. Ti wai ni guo tang, lung guo, qir chu yang guo tu bla, su bu kyun qi su qie li bu xie nguan tu bai ma qie, wo dong yang gar bu xie nguan tu. Qi lu zhu du, lo ye pa zhu ni guo qi kui dang ba nang tang.
1: Ti ri ngan zu lo ye pa zhu, lam di, ani lian ba, ga zhi, ji li na lo li ya, bo la mo la li ya, kun ju ni, ani nyong zo, mo ne di kandir li dosi, da ga zhu.
2: Ti shab xia zhu, wo di jik cui dosi dang ba nang yang di.
3: Gyo shu shu tuwa la.
2: Na zi.
3: Yang wo shu shu tuwa.
2: Qian de lian ba di ti gu duwe.
3: Da di hao hong ha song ha la.
2: Ti lo ye pa zhu, lam, an ki lang li ya tu ya yi.
3: Na zi da zi.
2: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네 파고도 공부제도 담바야 양모시오도 네세 어 대외장 안한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왔다 전에 렌바디 기란 티부도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다 기란 체크 티스들레 투야이 기란 네세세 너 한국어디냐 건다람 파고 네 시텐덴 로지바도 어다 기란 그 처음 다가람사 티나소 네 기란이야 내가 투비
4: 지도 카바르 레고르 제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0: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제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캐주탕 뒤니 취급 제휴
5: 조당야부메바 함 차지로 고르게 당 굽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4: 뭐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타 양규 강당라 민네 주거 체험식인 섬디 둘라 지고게 뉴버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체외 콤보 윤진 뼈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외라 처주타 티두 고토 뉴버 대유베 닥제 체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다 다다 찬이라 고르나기 고추 거기에 쯔미그 괜종 로게 봐주
6: 박바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지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다당 배주는 초 박제 륜중다 능수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지기 내들라 유방 박부 장식하네 리브메바 최다당 배주는 초 yuefang baku zangsi kangi nguendu ki jikje tang chile minne bakberi ki netun kala da kyun chi yuefang baku zangsi kangi geyong ki muji chenpa shi yinbe kiran la bakberi ki netun yu chi nye chonga la pinne luti nangcho la yimi chechu da nyam liyang nangcho chile ki lakze tang haksam ki shepshu kunyi pibar gersu shu yuefang baku zangsi kangi detan jisim chekubi gyu yin bakberi ki netun kala chonga tu pinne shibje nyam liyang nangzi gor gudang gorsu gule mi gu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추
7: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퇴모연에 신토블라 컹충기무 조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도 사도 대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탄 미도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개세 기란 미그접지 지바탄 미 세버 미통와 미규 튼바 미 깜보 소기 내퇴 유지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라 펩탄 모여라 카바탄 송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탄 Rimi Nyamlin Nangshokbe, Kunyi Pibar Gersushu, Sanye, Hasa Chongki Lingor Shalam, Hwago Chongchongki Nyinjam, Luji Khabar, Lego Ye Guji, Chuchi Nganga Nga Nyichu, Jik Dunsum, Ye Gugugu, Dun Nga Nyichu.
8: Danya, Changa Kisa.
9: Chadele Dur Dur Chubi.
8: Changa Disney Skiwa Keyo Mare, Rambu Lo Chinchini Mare. Hanli Fangdi Pechis Tanda, Dinangi Gyubse Zoni, Rengchunga Menzari. 제장 자리에 뛰어 지민도라
10: 짠하고 야구지 체육이

0: 터치. 당도 랭기에서 대패와 터제나 중이 기나주 개세리 유도사디 타이지원의 셰브네 개첨시리 로니트베 삼정원의 셰네자 루큐원의 셰네자 기나주 규구첨부 역시
1: 요마요디
0: 마세 유도사디 동화다 단당한주 총등토라 비주등구 역시
1: 근데지
0: 당당신
1: 아무것도 없어
0: 막한 성대토라 비주등구 역시
1: 상가 신구이베
0: 제가 유도사디
1: 미캉바나 수치부터
0: 작세지리라 상무지 중국 혹시
1: 망우 라토메나 예라스는 뭐 거의 쓰래
0: 제사 다리
1: 비
0: 작제 정도 뒤 소야기 미유 다기 동도 제비나
1: 휴다
0: 생계 대 좀야디 비도 장예 정원의 셰나 담상시리 제다 뒤소 나주 민더 상가 퇴례 원의 셰나 스시시리 와야 담망 쇼미 샴르 예도시 거라게 생계소 작제 쓰는 그리 도제나

0: 구조메라 키란 신의 배중아.
1: 디랑고야 좀 제드리.
0: 키란 토스 주스.
1: 미유라. 고심 좋아 크네요.
0: 해게. 네 현아 좀 호주 쉬오. 환녀 대된 저 주비. 자신 공 저리라. 대다 뒤소니.
1: 나 메이다 예시. 해게스. 걸어 가만나.
0: 구조메라 굴레카스.

0: 구쇼미라 히라그지게 다리 소도디 니투 역사라 총수 러시아지레 마신바 키랑 작재문에
1: 르무디
0: 허 니에 전에 다데 르무디 디 콘데레 참바
1: 니에 고쳐 마소
0: 허 개능 마시 계속 히랑 예매나 니에 디 콘 르무디
1: 요쇼 요니 탄데 디도다 샤시

0: 구조메라 텐데시 니 태가르 계란 쇼인다 계란 데 드시제 러쉬야 휴
1: 쉐다
0: 민더기 마웅치르이
1: 상자 쪽보다 좋아요 봐
0: 탁지 나 라울리 콘츠다 게도 쇼
1: 로디게 나라 나 상한 틀려 내가 슝티미도
2: 顾小梅啦，明德错过，给他给做哪事？明德的自动奖吧，俺就先把过去。
1: 他是顾小梅啦。哦，给他就再别补的，叫差不多。

0: 되다 니유 라가 닥쳐지다
1: 우쇼 걔랑 선주가 커도 와
2: 집에 니에시대요 류니에게 쉬어 드린 거 유바 얘가 쓰네 시소 도주
1: 롱아 친구리 롱아의 지를 기라양 선주나 코야디 비트고 치두르베
2: 你 혼자 나차기유 인치 류치양게 다와지 능출라 나다 뷰터 차상가 시전고유래비
1: 티제 용시야 요마리 심캄 링부메베 쇼버지게 다와지 파샤 타노 로지 이네 기랑게 셀라 숨가 투마리
2: 하 디시에스 티그마시 조동라 기랑게 슈노 동도 유미 도와
1: 기랑게 셰노 슈부데 랭기도 공구도고에
2: 你爹呢？宣布点心虚度。因为陈一凡了，天气热热。陈一凡了。陈一凡给陆基心机给那么了土热热。
1: 顾兄，既然听我下来的，杨家那对土个。
2: 呵，
1: 大爹给我送嘛些，随去。
2: 嘿嘿，去，来。
1: 용아,
2: 수혜씨
1: 나다.
2: 나다.

0: Tono, deshita. Yoshi.
1: Tere anna hokim do khapshi dwa. Tamsa kharye.
0: Hm. De. Ya jwa.
1: Teme go mele yase ya kharina. Kharye.
0: Tengo ranga nyamla la. Mere jeb dige. Sangma de yu. Ye. Ege marwa. Malen su dwi na.
1: Ji. Nala do zemche wa khardu. Ming de ge munen wu jeb dwa.
0: De de yingo chu. Ye rangla. Kya kya sher seng dwa.
1: Ha ji.
2: 年的名字上不能写自己过活的过日子不行他记得天天什么的话张小彤上个啊听我那一起劝你们呗啊这天天嘛这做的那让来讲有路羡慕我切子年我脸脏就我过不去吧啊这就
1: 다저랑 게 고차브베 타이지제레 심주치기유리
0: 아 단동위사고 추나 타이지기 뷰터브제 장고리 아 예 유보 대외 망사시 아무라 한무스 묘이
1: 체능에랑라 카치교 무사드 사바 갈레 처처하고 시기구리 삼무딩 접스다제 처제 유치우리
0: 喂，乖乖去吃的，
3: 先生。

0: 근데 쇼소. 가르 근데 쇼소스.
1: 비토키 제 장하시로 봐. 간다 볼라 화면당 투베 쇼고 수이즈네 장하시로 봐.
0: 나고야디 좀 되이. 라라 도시 뒤지요리. 도도시에나 이미니 삽게지. 그때디 구조 메라 예슐레 카르톤 포이. 저기 와.
1: 你们你去撒野。

0: 마스엠 도가 아.
1: 캐나 고는 톱송사. 예. 숙식을 옆에 맞춰.
0: 하. 숨바. 예 챘나랑게 뷰톱 싱그미토. 제자 숙은 제스 겪고면 싱고 마시. 딜레니랑 친구죠. 야우스 종슈. 큰조 마상시. 现在的马先生可不是老用陈一凡才还有点点长了要不是了不是到我几个节了你也常在就该通通好不是你也让谁也不行可是要我马先生为你呢你也明得做不到这我建议

0: 튀김이다.
1: 알아.
0: 튀김이야, 가져.
1: 아, 글리치 다시. 알아.
0: 너 어떻게 해?
1: 처음에 가세요. 알아.
2: 글리치야.
1: 야.
2: 노르시시. 포교는 시시오래.
1: 나선게
2: 쇼마 겸사 향도 마시 여기 도그렇지 아
1: 아야
2: 되게 쪽쪽 산다고 가보지 아 원이 시계 치리 다리이나 미니도 잠시 다시
1: 계시라이나 들려도 그래
2: 이내 랑기 도대 제 돈데 니 계시 챙겨
1: 가좀
2: 도구 체미냐나 시내 시행게 그리고 톱사
1: 진짜 마시면 용도야 나 쌤 제도 최주시를 잡으래
2: 진미라이너 과자고 드려 제거야

0: 당구 민들 이 네케란 손자 민들 지도 유방한 저 신기
1: 사간 되는 된다라 티지치 되부도 견주 세베 부디 저 접수도
2: 지디 수지구네
1: 미데레 산메 봐 견지러 와라 네 삼당쇼 살게 지르네
3: 손아
1: 나와지 지라 나 쉬어버디다 뷰더 제스 쟁구이
0: 따이는 아 뷰더 견지그메
4: 매흥 제베르메
0: 俺没看见丢丢，你那上个五组间俺陈四人的，
4: 上个宿舍那陈不成，咱们看那个月呢，你娃多刘青阳陪到乐不远。
0: 有年个上了去边看住这月呢，怎么啥？你让陪到乐不同度？
2: 陪到是吧？看他波拉的特别喜欢，现在点从开开始买的，我注意的。
1: 정이 반세하가 교 뭐라게 야호슬라 그리 개시랑가 야호마장비이나 예민도 저보다 좋아지이
5: 클리치다
2: 미대주 아이켄사부터 철주야 연인의 주 가르실라 조이나
6: 시에도둑에 디더원에 랄라부지
2: 가래
6: 개차교
5: 예콘소 기스치비 유니다 천이판 텅도보라데 코사마기 시민다 소강지기 시민도
6: 첸티브루 코즈네스 디나게 토다모샤다디 계세미라라 장바베 공스 크테스코프티브레스티나 샤케 시에프도게

0: 이봐. 쌤 나 김면 왜?
1: 나 당연히 친도면 둘라. 삼료 콘도면 둘.
0: 삼로마다 라다리. 나 뛰다 롱아 주기. 니다르시 매흔 기도로 자티 동대. 자티 좋아다. 그디 용주치. 차신다 년원의 시에나 조악하게미도 이내 탑시 가수하시 매흥의 총사합시 디 두수피와 니수시리 년이세라 매흥 유탑시에 가부여시 장다푸 나래 나장부지
1: 매흥의 안럽지
0: 이내 매흥의 디디 비트급제 감숨집에 단두미 디니원의 시에나 며칠이 겹치쉬이 부메업치아디 민더다치엔드 제무시
1: 구소메이라
0: 유파 녀싱그유 민더를 탄다 강야치엡시 녀랑 로그신드유라 천이판레 로그신드유 이내라게 부디 비듭 제물어 가리
1: 고소메라 매흥다 돈지부지 간시 요금이지 당리 제도미도
0: 부디 매흥 잡아 유사 기랑 중아 제가 다 말비 부디 캠테니 이내자 레미지 이내자 나 캠도 年我的线呢，苏苏普达，比特古查这些真意主义。一番，让卡古有些，我还卡古多，干那你有的。 各种啊些。 다른 이들보다 좋아.

0: 이봐. 쌤 낚이면 왜?
1: 왜이허 뷰터브지 할까 보여지. 장다뷰 나를 낳아장보지. 이내 메이허 디두 뷰터브지 감숨집에 단두미. 디 년원의 시에나 며칠디 교부치쉬이. 년원의 시에나 수수부다 뷰터브 착세지 진이주의.
0: 이봐.
1: 디 년원의 시에나 며칠디 교부치쉬이.
2: 阿扎一番，我看到这都是些啷个主意。
3: 小姐吧，啥李主任不学？
2: 管他主意。那个那可把链接没好了，真准就给拉死伊。

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ursi daga dro
1: de shabsha ji wade jik tsudash taro nani nandu be
2: gya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da lemba di tibu dugu
2: da di hao ma shu wala
1: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1: 韓國的那踢圖了,我有些打圖。對對。他國都恐怕也對咱們呀,養貓秀圖。那是。啊,台灣的那都也個差不多,去個清明呢,我那能當用是的沒多吧。那是那冷巴的,其他踢圖的。啊,把都撒去塞為你。他其他這個踢圖的了,不要贏,其他。那是是。哦,韓國的呢,可能咱們啊國。那西天的羅吉巴圖的。哦,他其他個去不到狼山,聽到說,那其他的也太高比。
3: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4: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단위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0: 你把我射下了。哎
1: 呀，对，哦。哦，对，看不上，我就要把我了。你一个人给抓不进去的，看不到那么多是地子鱼，你一个人陪着，我主意，对，我现在有办法。就是有老鼠的。
2: 吉拉迪卡丁的，我说片头为加拉鱼吉的。
3: 子。
2: 对的，金宝引力桥下，但我做啥呀？熊死呀！迪卡丁呢？子。
3: 加拉姐姐，我你家杨小熊的爹狼马强多。
1: 就是两个朋友。等吧，你读书。用啊，这玉米的皮出的玉里，阿姐也吃一下。的弟，那等吧，那读书，等我洗脚哩。
0: 年轻的小鸟。哎呀，他真是耶！俺的叔叔奥利杰说过，三种绿水白色的石头，哪个的你认为呢？杀了跌破钱跑不脱的。
1: 哦，俺那的老姐姐也说过，当不当官官对面多。对，这个姐姐，让俺看见呗。俺做这么多，做不下主意。
2: 呀，几把刀？
1: 坚决不说。俺你用马跑不着，天不下子那么大个的。
2: 行啊，耶！
1: 家里面多少钱大的力气是我们的同胞
2: 小王咱们能当吗
3: 要是让民族家还是去让给你看就是
1: 我今晚的记录马丁汤就一天里汤让民族的解决了
2: 别打击吗天心啊，吃碗面的，我你家的。
1: 天不能不大家马不熟。
2: 天不能不见小叔。
1: 一年俺要扎土马的，年年把扎土这个衣，看医生，过年年穿不的。得了，没心大事，咱老夫妻大事有的。
4: 金宝。
2: 金宝兄弟。
1: 我的舅妈的，我的舅妈的，我的。本姑不打了不讲不了年年我打进步的下哦对啊领着球送啊让个结巴压住啊那谁接到个玩意终于三件天不能不送啊进步
2: 你那个浪迹上么别急我了有不有
1: 干的用啊现在浪迹进来的地球里我在浪迹进来出了几下对等我都差不多让这个人看看谁都不能
2: 金宝听这把戏的这里让让这位给他别去骂他的电力所
3: 的让给谁拿的给谁去偷袭
2: 好的你那让大话洗过的吧
1: 到时候我下去去让我来练就也不然的
3: 金宝还是这些
1: 等我这把枪手留下出去的
0: 你给别搞上不去大话是怎么来呀哎呀吧
2: 哎呀
0: 这我得出头不行
2: 샹게 언니 개브리 오늘 겨우 쳐
3: 샹게 씨 나 참 키스 좀 마세 락 제키라 대 배주 다 영화시
0: 다 그래 네 치토스 네 오늘 샹나 테르니 님한테 튜니 땡부지 네 쇼곤 투베 마세 다데 송아 카게시 시그미도 그제 예치 원래 비서시를 먹고 요샤 조금 해 테르니 님제 챵부디 릭도 도소 다시 아루 척베이다 헤헤헤헤헤헤
4: 네 속의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멘딘 카토 양사베 타세 뷰리 기자
5: 아왕원네 세부미토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 나 우르네 시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외네드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능수도 서주 라마 나외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외 디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 기셉 주주비네 개가 비르부터 그 나외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고 미려 와제기 지난 년도 용지 제발에 덥시다
6: 당도 민주 거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7: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8: 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进入冰上站国的同志也懂得的品种的念头不再透明品种也不缺中国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巴拉不给的青春马来不拿了啊不过没的十个月青春马来不拿啊这边没的十个月看着年龄开发动荡你不得参照中国古镇界开发动荡啥吧哎开发动荡铁外我操的是
9: 八卦四处浪过堂，三个开发手机，八个背景的男主角在，远方八个张三看了片段，眼从。

0: 지지산에 시주총 예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오 여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홍고사비 뭐네 현나 면자가 뿌이 야구도 와 뒤쪽에 야구 싶도 양구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자 강반도 찌그탕 강배 섭다 재미나 저괴 괜찮아도 와
0: 허브지게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봐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 시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린 난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아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강아 구구초
2: 흥고
3: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에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티규 니가르니 지도댄비에 사동인디에 방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상매도 서두디에 니가르니 듀럽사비에 변종 사바인 변종 사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르기에 닝아 쌈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체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에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개비 변정사비에 벽이 퇴응을타 참비에 유세내비에 피해계기 렘비토 유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에 내구토리 사두 빈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흉는 개비 변종 사비 지도 点비 피해지 주진 订阅帖 金刚 김몽지 등부 주가사 사두 金刚 불류 초두 성종의 흉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겜비 변종 사비에 탄성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라 문수기에 라린 뼈등기 조두 후다치기 비비에 듀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 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매도 후다 제규이

0: 배다단례 치소당 초와 두고시 세리당 튼배 넘유례 초회 딘주 대다시 중화 팀계 공감사 전에게는 주시신 비티니 변종 선로례 생리 자기 된자 스와 민망부의 군용 유로 뒤 뒤니 我们卡里移民事件牛牛日，查看定价你一个别定价谈到完，记住定你每日人民节谈着话预备开机那段时间，提开机人心里过了十秒七分钟起，我们都表示着谈对内，体外开放计划表示信誉，记住也叫着不谈切记，闽南没错话题啊，查看谈卡车都没有去送站，提定价人心里啊能从钱没中心里，他在看用内切真推着不是立身不谈，查看规矩开开钱不赢啦，切真别人忙不赢别我，切真定价来提供给同情谈给送我们兄弟呢，闽南没啊生女来单位，女儿钱不说谁，切咱忙用了，查看切真定价过给罗斯开别等具体谈的。가서 골도 실 그려지 샹구 뒤즈나 탱게리아 대고가 뜻이 쓰러나 탱기 차르 점린 천쟁 켜고나 사르투 치제 토와타 켜기 꿀치기 누구 첨부 댐부 테니 차게 체진 켜고지 투송 태양 계급 편준 천쟁 키 둠슈 옴서 조유 체시지
1: 겨 용내 셰브이나 체진 켜공난다 지고르 체진라 제 페이지에 띵문에 겨부시라시 다 띵문으로 임바이나 틱제디 더 좁게 능라 야루 제지 당고고시 동의토라 닌제 이내리 유임하지에 바 아니 폐지에 조심 세자 체진 겹공기 폐지에디 하장기 교부시
0: 자게 체진 라제키 투저 피게리아 슈긴 첨부 탭유라 나르 중요 매베 주시시기야 사르툰 체유베 티니 지다 체내 자게 체진 디자 송교 체고의 시기 티지 총선에 미게기 상둔 타 최선의 계급이 체진 당왕파를 자게 체진 라제티 노닝된기 리지더부 큐르심 계급이 차계 최진 된자 개린 최규고 링급 중국의 레즈한키 院士 이광난키 속신기 라제 유바탕 수균키 따와토와 개난키 퇴재 주규타비 당원제 제체 신의 송교기 멀터피를 개급 통일 인병문진 제부지 저로 책동국의 숨주 소구로를 이광난 浙江 정하루 개바탕 총두기 롭신 최구의 소중키 광래 신윤 장두 千不穷
1: 그때도 롭제 능라 롭싱 속중 카시에지 그샤 지 지제 추고다 로그 추제 충아 그주 비임 나소베 외부 카시에지 수어 대낭는 안주 가족의 속중디 유제 장무기 입지 제제 소초시 재장에 잠발라 레그 뉴베티리디 소중체 다르베 동거리 마도 안주 삐딥 토기 탑시 코랑 지고 배주 제제 대주요마 아장자 디 리중 생각 민저거다 지진 지진 소다 민저와 이에 예상말지 대제 락제 종견 지금 은혜 셰브이나 계지 말한 좀 놈아 대제 총두네 주제 총 수주의 국급 총회이나 앞에 차시하면 단대기 지제게 취미다 지제 지림 르지 지버 속 취백이 시자 창마 종 통일 제자 양탁백이 티드연다 의정기 끝이 야고지 치투백이나 디코주기 내군두가 소중다 통계 체로 동토고시 다 다가는지 아니 예산발아 규제 로종치 투부 이내래 하장기 야고요시 다 딘제 총을 이나 로종치도 갈래 매버다 로매 이내래 정규왕라 로종치에게 로고디 치투부시
0: 제로 체동국의 주지리 지로르 난징 소래 로블린도 슈지 이관 난키 꿈미 로친 치래로 로종 체구잠 지수 중국 체리 지체 심주 칸도 교춘에 중국와 인이의 수입에 지구와 당부티 주구이타 심주 사수 제발쇼 디내 광키 중국 체리 칸 지가 칸키 공스타 랜샹 초구의 지급 소구바 당부티 나네 랜샹 남배 개인 말라타 랜샹기 지구 충제 럽타 인발 조경타 심주 사비 남부티르 계급이 천재야 퇴차가 앙당부티 니토 이관 난키 림신 체진 켜군수 댄자니 앙 당부인배 전하충
1: 다 하고 퇴세지 타마디 나랑 저기 간에 체슈 투세디 고와 유엽다 르 게임도 배사디 고와 요레 쓰리나 디 디벨락제르 투디아 다 계시 디벨락제 미나 니 레라베오코네 데야 유투고 하시

0: 당랑즈 중국디 계급 침부지래라 학발도 당랑즈 아니 중국디 차계 계급 침부지네 차계 계급 도진지급 폐계 주주기 저와치고 폐지 대외라제 콩도 취매도 베이네 기랑 미션다글라 외워를 취주디 땡게지래라 제 계급 침부지마도 계급 도진세디 주주디 갈래 카고 차차시 제장 만주인의 저와라 학발도지 민예찬의 셰비네 제 차계 적공 된자기 면에 이내자 아니 당랑즈 계급기 북경 징북의 폐제기 문에 이내다 인지 민지 대외라제 각주 투바고 마제 디나 용수 두투바치지
1: 니웨로세진 중국지야 추워키 대외라제를 포충 대비 폐계총 제로니동 주둘류 다오 중립의 최신이 급시베 점린 차지 소진티 浙江 우镇로 소신 전두토 이화난키 송바레 개난키 친지차외 퇴내기 상황니 닌체라제타 체제퇴내를 토유바타 중국켈레키 랑겐의 퇴배 닌체타 체제운규중시라 랑겐의 퇴배 직제태조 배주제쇼괴 참수립유지 랑겐의 퇴배 CPU 망부탄자와라 배나 롱신탕 베이텅 생위소창마 인터기 추세탕 두쇼배마체 두송수 대외 키에도 파괴 차견 카시기 중국티 용률 교람내게토
0: 반다 나랑즈 진디 지자디 퇴신바시 다 창매 두삼지시에나 다디 퇴배 지라 나랑즈 민제 망부지 셰프슈 페주 두고 디이나 진디기 셰프슈 단다 나랑즈기 니르주 망부지 진디 토르샤 초고 나랑즈 샤르제다 ABB 규제 페주 지 두고 계산 뒤에 먼저 레거디 뉴르시다 등고 뒤에 먼저 응을스 얘기 조그람네 개워트시 다터랑지 쿠랑을 때 그베 니버 요마 라제게 템람라 유워침바기나 니마 니버도 진년제 캐장다 년제 최동 망고 그베디 단다 망고 딘데 고야 요마시
1: 前的 提, 中国产业确诊定价了严肃电力托比有个村不一南同为托特东七腾就给内顿机阿信他去图没不是 提卡这些思维呢跟着修修了天然客中国马拉居居如狂策队养家天明白安卓马拉金队约他们没事女不机会引用过去其他名字为金客北京天然客马拉机会增追提没法说些切赞马空不提其腾就给内顿机他就图没不提及 给那一名努票给个给吞在团员人不陪聚切测队蓝山人家给吞在陪聚切卡过于团员人员拿 노표团在其中心被查给确诊健康可有提各批人没不需要搞个细节前呢肯定是小伙子呢七个给子孙团在了前途边让给其车间谈年前我们满足居民看不了结果呢灭完图我们闽南区我们看穷吧天然人被独先没不算呢人心与人差别陪聚控诉了更多当务事第一个给 俺们这个呢，团队的人族给村镇前头边，采集这些开进开些，特别当个别不会去过。俺代表呢，搞不了垃圾铁了，刚俺买不到，超级足够不一呢，垃圾的买了，他就去过不的，下面个不去。但因呢，忙起我的，没给多些。但那俺们这俺们这个呢，团队的前镇前给年节的，直接接待东北的居民拿了，那段哈江给全部的这个月不的，米卡这个上班了，的片面了季节，陪住等个月嘛。 师兄给兄弟的这边直接的年节的做我让这个月了我让这个月给随便让点人进土边拉在培训去的对推出年节的培训前边接了你妈的推过从我用过的了啊今当给贴供的忙做给吹了给你的贴的等于的养来拉出是哎别急下不一呢我让这几天普及现在所来操办有了的能了从来三位超级月不的我们这一呢
0: 七节给麻辣给夹条七百给去年谈的他让这个随便麻辣培训七月的了第一年的要不是他穷我是我让这没看些电梯学姐出的钱就对第二句的七节给七节的年节培训七百的七八是要么的培训七百居然能的我让这给个年团队给七节的年节了累计七百给顾客是结果是顶着穷我呢我让这健康麻辣的人心推过仓库情节
1: 或者这些新图个节了这些推荐年间的清白节了能够让这点点七节个老子的团结得住的都是图个是确实呢这位老子先王都没吹不起个了他们真切过不他确实是呢缺点培训用钱呢创始送给他们真切呢人民性给那个团结去拆给车间定价客户的租车车车他是新的拆给车间给定价

0: 书记了，我做东老民众送的话，上头的，通达不达三米多，我做拉布加亚的国防上学的，女美军当地队退了，领队脱了用过去，工作也踏实，到处的，永贵。
1: 行动，组队，
2: 第二步提团多累吗？说，多死苦的。
3: 阿六姑子，爹说笑，
1: 累死，
3: 抓
1: 笑。
3: 大队，
1: 大队，
3: 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 조카로슈
0: 아니 다시 내 결혼을 둬
1: 수지해라
3: 얘네 수인 삼주 다치도 결혼 힘들지
1: 수지야
3: 아들
1: 네 레이드를 집탱 닦고 이 정조는가 고향 다로나 어 마세 나나조 오신님 부셔 봐
3: 수교령 오신님 부대 주님 예고 돌상 받지 교례 구입이 계급 교노 입 신규입에 띵아조 길의 용기 레미치 자망 배 갈리게 미 초부리 교라 디린 교르데 독소견 두미도나 외소 존스쿠 바이미다 니로 가즈 유미 직진이니게 세브세오유 시마도 소프트 소위
1: 니 시에쇼 시에쇼 장부 시에쇼
2: 喂 天子对打, 苏烈索 阿夏尔车 阿春, 阿夏尔春 阿春
3: 阿春提林, 总刚才通过云内 阿们送不开了一把
4: 阿达都觉得不打, 你也不知道你干起不宜 阿们让, 总刚才干起也想对不对 小的天子很散就过三去
2: 罗林的这下 罗琳的真下 呀, 对的, 有对的
4: 哦,
3: 阿春, 对的 通知电话都, 언니랑 섭교시
2: 시, 교수교, 我这路去
3: 通知电话都, 出路外就
2: 妈对的, 阿夏春
3: 但那累不得

0: 폐다. 겐리라, 굴레카스. 겐리라, 자신 토다디 그때 쇼소.
1: 아,
0: 제가 주문 송해.
1: 아, 능진격이.
0: 로주장시 능진격이. 감수 체문에 다부도 능진격. 탄도 능진격이.
1: 아, 대왕도 남디 쇠티기야미도.
0: 겐리라. 지르브니 계속 쉬는 지가 유나. 쉬다. 기라세다. 기라 러브겐 제 소사. 녜체나 기라 쿠게르 근원에 이기 스티제 공리로 표현이 근데 유나.
1: 디 담에 덥시들이. 녜지도 그 체도. 공이 튀라. 다 같이 교리.
0: 现在特别啊，特别啊！其他东西，他上那么大点的，牛会牛出去；其他给青色的，你再轻了，绕不起土也没多。
1: 六届全国省政的行囊，长久把省情局十年的开始看了，工程局级，刚是起毛路子又不咋。然而，团队不缺你，没了那个角色，小局要么大。
0: 啊，都这么呢？团大的，你也出去。
1: 团大，你也记住个能没点家了，从哪去啊？高国昌公司够不当对你，哪几个是？
0: 那是，你也高国昌毕业，要去中学。
1: 嗯，咱们县有的钱不差的，那家今年给不招上院长，都比较松啊。
0: 啊，今年千万不急的，
1: 光费去了。

0: 마코.
1: 발라.
0: 집부터래래. 더 돈 예매매 아. 가르소요.
1: 발라. 도사디요. 기다쇼제 야구치 도미도. 제산 당시.
0: 발라.
1: 저자시 로리스는 찾으시다.
0: 어. 씨. 대체서 제가. 뭐야? 당아스 뉴아.

0: 부쇼가라 공림 기가실소 타타네소 키라그 코네 상마 맵소기 지주 제곱의 익사 상마 대샤유 키라 타타 텐 주마리 태우유네 마수님도 태우시 가래 마셈지유베
1: 구셰브게 까메야비나 니수지게 마셈쇼마리

0: 마카로 맞아. 장심도 지금 있었네. 내 주디 타보도 잘 시네. 내 주 말아 콜로 아자라게 못하는 아주 제요지. 이네 아주 시가 상게 규유지. 모자. 不会闹啥事。
1: 卡瑞娜，不然做你这些个用不着。怕罗姐给这场我催人，你先咋不着？控制团队谁也听着，不然给卡瑞娜不着。

0: 용아, 쟤는 얘랑 게 세반 년초.
1: 마다 중희, 님도 소화기제 로니 슈락스 중희. 은이 발을 근처 유미, 아사랑이 세입싱시. 이내 마다 믹시 다니기 쉬운부터 정마시. 은이 니가 시이지 손자, 퇴몽기 차요시. 마세, 쟤네 법에 내부치고 인자, 계시에 망요시. 은이, 쟤네 보니 차 손자, 편지 섬시제 도우시. 마세,
0: 가지 마세스. 란유고도게 당샤화. 지, 엄지라경아, 친구시라나주. 샤주 디체베 미디주. 심강을 교화시라 주우리 송기. 이내 란능시디 대치 예민도와, 더고 란수수 갈시에이면 싱크도게 아, 란경아시 나라시 구유가시. 교수님들这些呢，俺哥哥当初是生不得，生不得。 小华，俺虽然了一起洗了浴，然虽虽说一起没白，你染了血病不？想去立柱穷死，立柱表示了穷死。 양자기 용구지 뎀뎀 자기 용구지 我
1: 이내 나타도 차차외 별미시마시 항조를 전대도 미지문이가구대우시나야우시라지우시나예시엽창문셈나기게지히아자하춘예시오티쇼예시오티쇼종이다님도대로지

미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녀가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에 규제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订阅帖 健康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健康풀로 초두성종의 숭능계미 계급이 健康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계미 변종사비에 탄성도빈타 허승사빈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성딜링타 탄성사빈 탄성타계지기 누구체제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편종 사바 튠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lukyo re, ma zi tu kolung no choyo ma ra. Maang chiya kaansi na kuyo na la shuya chidu zi na nyanga chiya ya miya di kya uyo ra. Ta ka chiga tando nyanga chiya ya miya chiya gu ma mba ca wa ta tiki nga zam jiyo ya chiya to, ndo ji su sa gu to, ndi di sa mi su la sikin da pe juu tang chiya, nia da gu nam san jiyo miya sam tang to. Ta bi na chenpe suan kya bi na, ngu na chiya na ko chenpa tu kuyo bi shu gu la, miya sen na ya ni ma sum da nga pa re. まさにね、今住んだがれ茶とか。ため、まもちお、そういえば町やな、知恵めんやがなわて、肯定ちゃうすな。なんじゅうの妙に、つえとれ、せんるけ、しんじゃこんぶた、くみしいさんてて、ちゃね、てんです、ちゃじょれ。え、かんさんそうす、厨房やすんてずな。めんべ、ちえべ、めんれ、くんじゅうまんじゅうせえめべずだ。たいん、てんさんまんが、めぞんさまんをじょ、かんさんそう、にゅうやとか。役所中な、てんごねやしな、てやがぞんしょうまれ。 맨비에 테네 오수이스 체라치스 텐 망가로 슈베이나 나바 마모치 응안조 레샤 망가로 디에베이나 수예 마체나 나쇼 카르요라 나 망가 용 수예 마체나 카세 망가 용나 체랑 큰다자 카지 응외세나 수예 제거 요 말에 수예 곰실로 주었다 테네 메센 저예 진 나바 마모치 나라 인지 수예 지 송도 디에 네세 주연고 바체 레샤
1: 레스 레스 레스잖아
2: 수예 투 미망부 节育给七里西家铁三级余额面上枪不给么他蓝星年就灭色为空西月腾日托枪里忙起问你年度人心体坚切的音别年就灭起早年平级面咸阳迷茫波儿开的国脑汤车不歇我操我给不所钱呢七里面坑土周围空西没板坑中土年就灭色我汤 Kedi mie ti da ki tu tu na nubu ka tuan ci, lam si mie xin da jibu ye baam. Yang na, rang du dar mien tuan tang mien ci tin nun ci bie kum si yue ba ti. Po tang gyu ma so, ju chi ma la le pong tu zho ma si. Su bu wang bu xin da liang, nui zi qi bu su yue. Lak bar tu, nian ju mie di keng chung tu dong wa ti. Chi su, su bu nang ki li bu ti da, mie ki sui ngu tu bai tu ni, mie si cha ki yung dap che wa che yue.
0: 铁丁，年久没动作，起来面边干了年不累，恐穷途早年冬米容。那恁恁跟所有专家理解的两座差不多，你这接受呢？没忙不起这些啥事多啊？大家个先配药是吧？对，不用那些个了，别干嘛。忙啥呢？面的，平时这些区域的了，是不是也不是难过了？现在咱们这场呢也年久了多，久了多了，可以化学反应、物理反应，久了多了。 这就个就我的听着主要的，多几几几的几几几真呢？出把些个的，我听着是个月的，我听能行的。每个条了，条约是不是难的？怕做这能有啊嘛的？嗯，那拉瓜都按照听声提出多，没麻木这个哦。前边算结婚呢，哦，俺前边面的差嘛送，瞧到俺面提等于是拉瓜都那随便，还是比你算的了。来了，这就没什么多啊，这就没有意思了。你说那这这就没嘛的，收交嘛的，可是那收交个月的。 那时候家伙，但哦，个人那边那时候也加，差我这边那时候也加，差我的没事。第我那时候，这就没有开药嘛的，做的年代我有送酒的做的。年久个面上的抗生素是跟的，同桌上的，其他所有拿了可给吃完药没带去，心里真的提压血嘞。他把东西子听声，嗯，听声长嘛了，说说提药了，蒙古，跟着女的子，蒙古拿了面，抗生素蒙就下去。
1: 巴拉个面当，阿玛拉个面吃了些，面不，跟着拿着些，天天跟着吃下去，面当面怕的就我吃呢，看不着了。听见个有点是吧？嗯，听说看不着过也，然后了，亲不，亲别捏嘴了吧？我听着用个麻木着，叫他面个捏嘴的，年纪切两面别个性压血嘞。年终个面都是给他当差评，那你结果就是麻了呀。 Pena chimba ta kemen sun de nyo chim chim metro
0: mi so pe na la chimba sing jim do la chimba timba ti ngan zu nyu ba nga zam yo si ma tok se gi nyu ba ta chi ba so pe nyu ba ta cha ga ba nyu ba nyu ba nga zam ji yo re ku nyu ba ha jang ge pyu sum so ba ji de 다디 남주 세베 매제 동베 추제 세제 참마 진바 주제 당세치고 다 딘데 인도다 밀라 침바 매면의 추지 동네에 도포고 였습니다. 다 뒤에 매 이메나 남주 매 카셰 차게 줄을 좀미도베 매 푸베 매 망창 남주 침베 제도스가 도세치고 뭐 되고라 매 최차체 근데 침베 도세기 누가 냠체자 디 야오신 감빙 인생에 망무도라 나 나 된고 디 나래 투주 매초체제 침베 나자 수면된다 두바 다 디직래라 디 조지 말라 진대 니네 조지 말라 그나로 침베 직자 니네 나조 조지 말라 니 된다서 조지 그 너무들라 미빠체 포아체 규마체 롱가체 디게 창매 나라 내부처럼 망무지와래 부처럼 동조 망무지 항상 소설 어 동조 땅 자체 부처 동조 세체 되는 어 조바 세에서 나자 망무지 수고요 디더니 공을 쉬는 날씨데 다 숨네 근데 스트레스 아주 케메 나자 망부지 매당체 주고요 돼 니야 되는서 침배 독세체 케마나 말라 닝접 사지체 매디게 세베 매디게 참마 줄음 지제 줄선 아주 케나라 즉 믹스가 줄라 아주 왕부 되게 그 독세다 닝접 사지 제고요 자 어디 팀 뭐 중매적인 게 케마 토라치마 레알 다 팀선 케마 쪽도 아주 도인나 시대 지지지 케마 토라친샤 주고기도 꾸지 현대 망부도 다 동조 야구 지심나 카지 멍신네 제대로 중부대 카지 세주도 뭐 좀 카지 메세베 토게 네주 동조를 하고요 저한테 뒤돌아 하장 습습세 메스다 믹스에님부터 최근이 이제님은 건중먼저 최주 지혜요 말을
2: 민망치외 미니 핀베르신 인긴 소보 뉴스메베 문진 지기요 등의토 텐자자원의 맛이 캐디 Tugumia Kangjung to Sawatang. Tabartu, Ninjo Mia Kangjung to Sena, Supernagin Chimbusu Yu. Tiang, Nanzu Yen Tu, Kematan Chimbe Mia Pobe, Never Mangu Tungu Yula. Tabartu, Kimi Chaji Gentang, Chimba Chipu Chapi, Mia Pogin Ki, Never Yang, Mangu Tungu Yuva Tida. Jina, Miso Sage Kumshi Tang, Joe Yuva Yinjo. Kashini, Tugumia Kangjung to Sevatang, Tera Joe Yuva Din. 랑섬기 메강충중세나 치바탕 케메 뉴베님규 땡케지 케딘 케디 세주라 땡메 쥐투비에 니시이나 메 미서와탕 메 세디 쥐투비에 니시이나 컵미갸바 컵게디 쥐투비에 니시이나 통중미로비에 체덕송디 니중 메 피주시규 춘진체구 케디 소부메디와 충세 니바투 친디 명강투 규티 지뢰 민베 가신 딱제 지급을래 랑참랑 미에 컹중투 자원이 삼이종
1: 아니 샹은 렌제저 디링기 주시 디다제 게나리아 끈트나이던데 아유
3: 엔엠지 부기기 메 딘데타 세브르진 아니 메디 베드 아니 곰비스르 제제 안 페니 만데브스르 지기시 에 디킨데르 제비
0: 맞스 디스그라 메 콤바스네 예 렘바스네 예 나 나이오스 미 망보스 딱바 참바제부터 조반네 미번 나바네 님 고 나바다가 녀가지 메 호 딘데 체안네 나이오 체안네 오 메가 추제산 림버도 토르 토르 토르 주야게 녀주도 템바야 사과도 다 딘선 미게 뭐 보고래 나이오스네 호 딘데 요아래 차오다 디도라 도담 마체나 메디 인지게 근이라 뭐시 마단다 그바 들라 세세 틈을 다 가지게 대한 레닝에서는 망차 뒤숨 세시 퇴차베 망차베 거르 유다 다 가지게 땅을 요아래 다 비나 친미 소소한 아주 데로아게 녀게선 세실 리부니 당거 가지게 돕주스가 당한 저 심 심감 그 거르게 저 리버레르 때야 Tēnā tāng tu chē, mā tāng chē, ngūnē chē, nīma chē, tūyū sūng yā kua, shōpa tāng, gōng tāng, mā tāng chē. Tīntē nē kāp tō lē, tēnā nā yāo chē kā rē. Tā kwa tō ngā chū chī mā kā kā ām jī jī ndū chē nā, ngā chū nām tū chū yā chō lā kā tīng sāng, pū wē tī sā, tūng jī yū yī bū chā sīng tō lā, kāng sā tī sā, gē kē lā, yū mā lō gāng chū yī chīng sī. Tā tī, zhēn līng chū tīng zhēn chū kē, lō rā kē gu chū kō nī nā sūng bā, hua kē chēn nē dā, zhō wā yō bē, nē bū chū rē sē bā nā sūng nē, nē bū tū sō gu yē kē tīng zhēn tī. 토네 딩상 민 마무죠 어 망가치 푸제 나라 내부도 두스 그 좀 좀 메세지 되는 나이 없으라 검네 내부 소에 뭐도 그치 부저디에 대 부저디 소부나 대니 디 나저 소고라 부저 망부지기 나요스기다 콤베 산첸 쇠모도라

0: dawa di nang le sui mo to dawa ji ma dang, ti ne mo zhong lo ji ma dang, ta ka ji ki nye ting zhe tong yu, ting nga zhu bu zhe de siye bi, ten dung di ye xia se, wo tong zhu le kang si ki na si na yao si ngan tu, kong ba le, ta ko, ta kwa miya dang, dang cha bie jing ki, teng du zhi na siye si de mo dung ba, liao zheng si ngan da, siye ki tue zhui mo dung da, yang na kuyo ji liang si na, kuyo tun zhe gu mo dung bie jing ki, ten ne, na yao si ngan chung ba le, ta di, wo ne si si xie gu ye zhe le xia, ta tong zhu chang ma la kwa du nye, 근데 유명 로간 조스가 통이 유기 부저스한테 다 수여라 인지게 체력 만배 제 남아시 용마스더니 가서 차려는 게 건저 부글 유명 로간 조도 근데 난가를 생에서나 부글 얼 쯔마나 부글 쯔든 건저 틀레 유명 로간 조스한테 맨 나가 시제 그래 니마 좀시 사그래 맨은 망보지게 부글 맨데 쯔 보고 님은 숨시 드린 땅상 마다자 드니 민 님은 줍시도 사 통마라 보고 좀밀는 거 초바시에서는 되는 유샤 죽으러 보고 요면 로간 좀 나야 체교 아무도
1: 아
0: 보고 충두란 나 로드 능아 총내는 나야 체나 체나 메지직을 니 단다서 항상 소 민 세르게 심주 체라 찬용 로주장 부여라 체나라 법배 내부 수여지 용카고래 제가 디도는 안 줬어서 맨 컨중어 좀 메저디다
2: 최빈의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ong.
1: Te shabsha ju ode chik tsu dosh dago nani yandube?
2: Gya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o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ma shumwa.
1: Di loge badru l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chu, chu-chu jik.
6: Yamin kimbe na khung tibu mebta, na khung kakba, na chu yaksu tunba. Go na, gu yu kor, lop ching nidu, lop jik jing jima dukwa soki, yamin ni chu tunsi, gyobu ching pi tang du pipta.
7: Ching pi tang gi tunsi, ching pi lu ni, gyagab ki ching wa la ki yubi, yamin na zi ju si shi. 지신기 닌주 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8: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 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0: 고모, 침을 심부디 가리 침을 해.
1: 빨라, 얘 마 슈르구유다. 빨라 기랑게 마디 렘바 가리 임바지 티브 난다.
0: 마디 침을 심부지? 장장경제 댄디 외세의 마리.
1: 외세 마라리 빨라. 빨라 기랑 시난다. 디나리야 뻘레기 셰세 짐베 신마체. 던도 디마 장장경 임바마체 디마라리야 요베 치심스도와.
0: 외생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 버치 무메리네 슈샤 락데 슈베 마디 문에 와
1: 세세 집에 퇴제 인자 퇴제 소재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2: 외생 마 세세 집에 당장 지마
3: 누구디구 우연 해강 잠기 외세르 마르 딥송캉 허가 총계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외세르 마르 딥송캉
4: 야 민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주 약수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매니 추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5: 칭비 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니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7: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싱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싱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8: 야 자기사
9: 자들레 돌도 주게
8: 자가티스 스키라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10: 자나고 야부지 체위
1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부지 링기
8: 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他抬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杀的日的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5: 미주 선배 워 한리팡 총캉 링골 샬람키 계급 록체 카츠 한리팡 총캉

다와탕 고방 교수 니에브니 오윤 크리티 수준치 샤와 소사 신경식 임바탕 니모콘즈 따박가르편 낙습도 샤와 소중 지기 요지 낙습기 자레 등이 샤무 토쇼로 뒤 다와치 다도 따박가르편 빠고 수유도 지기 돼요 콘즈의 균된치 레가식지 따박 가베 박베 녀크 챤라 충중 망부식 소초위 따박 가부탄 제베 소제키 창자 치슈 꼬르주나 오윤케리기 규제케바 장샤오리지 장샤오리기 파자포 규창마 게자 한사르케베 따박 가베 박베 소제레 푸투 충웨 소제바 창마샤다시 따박 가베 순슈 체체시 싱바 메베 금시메디바 박베 곡슈투 로니바 나포르 춘조와타 로숨바르 립듀 라리앙 빠바스모 사르케 용토베 테다르 로흐림시 빠바치 두둔조라 타르슝다타 징제소 쿄르케유 빠바오의 사망 고규테니 오웅키 미리타 정중 캄니 워샤베 나샤크 텀치 직시 장샤오리기 충듀니 아무타 렌토 따바가베 싱바소 세라 장바 티칭바 체베 니에돈치 용알로 낭소랑 교총 뮤미링의 슈샤기 균심바 담퇴총라 년잠치 딱박가베 빡바타 코메 착소레 뷰탁진 코츠베 초규르키 소제 튼제르시 사르투총 오원케 미리 송연에 죄나 딱박가부니 이도 오웨 젠종 옆잠마세 파자포 규기 세크디 용구시장 이번나 지난 3주 2월 나사네 샹제 주제소 교수님

지기 추차르퍼베나 담자 서바니 라리앙 담세딩니 누구 뷰시 추가 제부터 뒤네 난담키 링제식도 좁디 낭가르탕 충중소 자지 속자초 제베 김시식 준기규 로다르티가 네뷰 람쇼르키 차보게 그케웨 디루 차보수 파케 덥차 카잖아 티니 돌하스기 여진 대종근 덥차 지동보르키 나자치 하시 게톱기 뱀바르웨 난담링젠치 담랄 수슈 라라지 진지유지 슈르균 제바메비 끙추장부 담랄라 제미기 수슈시 진투바충라 오알구나 담라니 종균 담해 낭키 뇌메 남발리 슈지 청규탕 추규기 비조이릉 신지 깨카마라시 인베 민라 이시엔 담레 큐 담보 시스 태양 마우리 길리 상부디니 다싱안 리네 눕초수 교용데 모다 맹은베 콜롬비아 자다양베 코아네 쇼른두디 테니 람노티바 신도 파르교 수교 고레 듄토 죽베나 갸그교기 추규링 부식 초비 마오리 길이 장베 추균치 구구니 추슈 파르키 대게링 제라 동미 숨겨 죽을레미 왠갸 대갸교기 슈균 효용 돔체 동미 동타라신기유 정수티 소개지 된도 갸기쪽의 장부와 퍼두출두기 장부시에비 된유진 종교의 팅르 존바보 라오서이 나무와기 정수탕부시에비 천년수유 마오지길의 장부의 구쿠니 다싱알링리균의 퇴용시 열두급수 샬루 추구기 툴루네모 디규도 땅 철준다와 숨시 잠시 참미도 법지 리수코니 육주 장미 되네 리샴토 교용기 타르자단토 추제망부 뒤비 장부시 처지요디 테나 마오리 길리 장부 추비 장부 솜동 하타 지웅압자타 추유베 티슈 눈진키 슈르균타레 자단디니 처미젠시도 준진유라 팅다롱오웨 처미타니 추균키웨 치위이바타 유슝키 처미카니 제투잠데 방송양부타이 대딩도 눌루타 소불저 우르긴 제바르긴유 테다 눈진체야 타수 짜와시 두베 이가로온웨 한계 무식 다르도나 슈다르 혁배 추균어머 테니 뉴주 경겐키 노슈더브 인시 파르교 소교기 출남징베 자나 표숨 좀 제기 추구탕 욕부망 부초라 초모탕 서신이 락당 봉제기니 참계 신서식경 춥지 디니 파르기 툭제리리시 세소 담세 대외 니둠식도 교지유 미기 통답 제외 최 참문이 최 최외 영어 파르토 디규토 초외 제도 뺀 바로 외 자당기 기카 말아지 준지유라 티신 추워도 순수지 축배 직된 신식양 여진 총은이 덥차츠 딘딘치신 감식지 더둔 남자링부 자셉니 콘주 지르베 디타프 유티리 초외 수주 예배 지도 야탕 니슐하니 찌글찌글댕아 살기 유기유 미술 콜롬비아 자타니 점니 토기
咋当杨秀才行了云真起劲。苏瑞迪巴塔尔金赞尼米勒尼米勒帕尔内地错解析。咋当给口碑金赞给当国茶加汤龙国茶切多尼加他所用这些。说不完全原来全呢咋当你看最眼前得不汤。曾叔你看最妈妈得不赢呗。咋当他曾叔你呗推摩托呼伦比尔基说不普住请你去遵守他所用这些呀。中国人我们看着谁最为突击行人。谁听听起杂食口度也不对起参拜。我们了所在先当一碗解决苦格托把球。中中人米克诺维中中去做南极所得请见铁铁马塔图年得当。

테나 큐티갈 총조기 된다니 신도 막 보여디 워무타 샬라소 추유 자외뉴질리 땡고 체체리 총조츠 큐조 딩네 카데 쪽베 닝도식 추비 주슈기 섬지 이내의 립듀 총조식이 칭아 큐조 쏟아지기 옆시 탄다점리토도 총중 치숨타 여지 녀도 중이로 차디니 점리정 중송급기 난제치 자동조개 삽제 민교체소 주의없이 뎅카르 추난키 로냐소기 뉴체 접소체니 군대기교 최신 예배나 류세자보식 처지유 초기 지신양 대다르인데 대다라야 추난기 추주 뒤에 싸워 계신유 담르탕 세위난기 갱외기 디카르 초신 시입에 중주초 세리타다 코듄치기유 중주초 3,705년 세리 추도치기 정류 돕친식도 차고체네 차라니외 내부 대전도 처지 앙사르치기유

남다 체장통 좋기 청루 우르도 당외나 자단 친구 딩이경 군기 좀 군기 좀나 예외 무슨이 군헤라 체신유라 저동남니 세포 교기유 튜티 급수 충주초 세리만 불하미 충주초 교수체니 후슈 남도 체진 여진

전심 존재시켜버려. 총중기 체제니 론이 슈잠 시시 최소 체크잠니 내볼 세시유 지가 점리 윤주군기 총중 치숨하 난기 숨차 직잠니 차르쟁아 콜롬비아르토 로기여디 디카르콘즈 닌체군도 전심비 퍼시 주무디 여배시

사탕 토도 추락 킹시 정주탕 츠위인 잠고수 양웬 담제 킹바나 투민키 자당긴 담제 키캄 말아치 투비라 중어수 거큐 제제 움기 낭베 지사르투 르시 예베 디니 투제소 제제소 차기 신캄시시 콜롬비아 자당 양부탕 아르헨티나 판부스 자당 중국 신장키 나글라티 자당 낭소 실링골리 자당 제르 잠니 토기 자당 침부시 셰베 체니에유 디카르니 냠지 제컵 로스 세리 링예 전주기 경외라외 송교차 제 처미지기나 디카르니 에시에 창샤니 오스트레일리아 파 내부 진행기 규제 송교차계 처미지경인데 내디니 홀은 세우타 대니 고르키 담사지 홀은 세우이 시야견러 동민의 주니 도라신비 대니 종교 세우초바디 낭소토강기 세우체쇼티이 낭소계지전투 야수더부 치우시베 전이 홀른치우니 종교청규도 예배 체 감시체외 초외정 신기 넘시된배 자당식시 그디게 노래 차바박제라 하우민 숨겨니 예지삼리 신기미 강달텐슈 진저댄나야 홀른비얼 초칼 뉴워지차라 튠기미 태양 다란 오롬을 자다니 모자르 치외 능주의 태인강 내태를 주루유 샤바퍼마의 급수 수주양 다란 오롬을 장부니 중우계급 예비 예참 장부 에알구나 장부에나 쇼르친니 타르갸소 에호체계 난토 균주기유 원장 태바등급 다란 오롬을 장부 쇼르균체디 호른세우이 쇼르균치를 주고 매진 감세 난콩기 치우시도 체기 요구의 대상 매배 추문보 체기 훌른 치우이 링텐 치우 폐치와타 시제 치우의 치우잠기 담다 주보시 치우워기 장애 남마보 교루에나 훌른 치우이 듄투이 레바타 낭가르탕 총주나 냠종앙니 내부 전도 제지치기 다시 잠기 제수 퇴제 치출락 잠시기 정리 소용 챙겐지 내티네 카체디 허졸 군기와 폴주 지가 퇴제티다 라리앙 호조니 홀은 수윤담투 푸르용니 네딜 지르바 기베시기 돔지 제발싱은 디카르 초대 진겐기 덥차리 균동배 니게 십주하 유배 디게용 덥차기 나자지하 잠싱기 유진 대나 계급기 존의 송급 덥차리 축주리지유了. 대체기 망타진이 치자동주 대체이 부진.

0: 야오세샤 아라니기 세베가나 진이 되브제쇼 네 가르스 유메 고세송아
1: 마디엽치 나 카쳔 탁주이 그쪽은 저 균시에 마지
0: 잼부터 저 쇼마시 시에살리 듀 시에오다
1: 네 시에스
0: 네 엽치시 나라니 저와 유 수지를 말라

0: 네, 딜레 도움이도. 계속 전국에 가서 침 잡이나. 아니,
1: 딩아 수다 저와 가려요리. 아,
0: 라.
1: 전국의 남자디 수신게 공세 겹게 제니 우주 제게게 잡리. 더도 침내 제제 공세 경고 갔었어요 말해. 딘제스 셰비나 나 소슈 좀 아무르다.
0: 지겹셔라. 기라가 갈 수면 예고 수기. 이내 다다 수신 뢰동 제비나. 도성아 참아시베.
1: 탄데 메이 심버지. 마세 팀즈베 셰야라. 고소 방다 공세 도사. 나스응아스네 저와 제비나. 고급 상 턱버다.
0: 이내 녜데나 탄데 네즈디 팀제 네 겨메바.
1: 치슈 게비야 메베 네르 캬르네 신네 차취 비세유베. 니라라 셰유다. 수신게 그뒤 이내 고디 고려가네 야라 도마지. 장야우제뉴아. 수신을 인타 맵쳐두 라이
0: 다리 수신원의 시에나 차고치디 이년간 중원의 시에나 디구 급지르다
1: 모두슈
0: 지겹슈라 더비야니 지외년에 처음으로 계좌 취수사 장매에 가보시라치기 기세로부 돕겨 매교 포메너 전극 총신부디 수신을 라스이마시 니트 도가리 깊지 지외 계좌 취수기 급다 튜리두 나모디 나나즈르다
1: 제너턴도 가서 커서 지승의 공사 가서도
0: 경기다 저와서부터 경기샤 로드기치 장마 졸로샤 지신랑고디 뇨르사츠도 도스네 니혼소 지세기 보삼추
1: 칸다 간수다 청커기 남자데 리쭈브 충부이나 대응한 간수급라 폴렌티가 요년 미디스 칼라니엔 보체 달로겨 디넨 아즈지르 장니 라다 겐지 사브샤야 쇼팅
0: 카그시르
1: 제사 상마장라 라레데 요르다 라가네 디네 드투메 소소데 규리
0: 돌디브나 컨투치도 쇼이
1: 제나 소디디 수이메 랑게 싱그르 바
0: 지유에서 봐 니 시그유라 시겹셔라 이네 정거로리 유디 수신시 지유 정거를 당린 지주 봐 갈레도 쇼르다
1: 알레 가래도 수요리
0: 라고
1: 전에 지역에 되다데 랑게 주도 제목어
0: 진짜 좋아 네 수신 계좌 취토리 매봐 수신 입디 계좌 취무도 야마시 돌딤나 아 뒤지도 쓰나다
1: 전에 수신 그들 려니르도
0: 아 밀라부갑디 단다타 취사샤 이네 알아도제 머다합디 니무지용주 되네 말류시 말류없다가 니람사 세자 손소야기 체시소에서 장마라사 남다 토네 원다슈 주기
1: 나스네 샘다 제네 거그르다
0: 永昌村都错差别接了让给苏醒了两个规矩嘛去七月接着却不切乎是七月个家下要求呢公司平格的急急去了你也得呢苏醒他的领导要是略动想啊这下没心的查见面的所见下的连老不去去了嘛是苏醒你不可以没心不去苏醒个丢了没有缘的让给没不随不去你七月了帮亚都生病没多我是你让必擦死
1: 七月接着肯定是去了秋面天了让给三门要解冻我陪你到位的
0: 老心思
1: 大妈就
0: 老死

0: 수수 대공을 맹강 대두 기라니게 치러 더부잠시 시에프시
1: 시
0: 이내 지겹 유락에 수수 내중원에디 근데스 캠비나 제일은 아주 지역의 수수 접체니 노자시시기 조절 개발 당국도 적불이 스캡자 시에프시
2: 당시
0: 단다야 수신게 알아도 모르다자 강냐 시에프시 급 기규라
1: 저랑 개체는 수샤베 콘츠 주팀 잡도게
0: 잠이도 뭐라게 내주 먹고들이 신마시
1: 이내 내주 저 피터 단다 비중 토라 수신게 라스제 먼저 담스디 군게 도구치야 마시 장면 신고워시 보 이내 안주 단도 두스데데 피너 실력은 배 주주 된 주도 니게 편도 입에 내주 주고 마지 비
0: 편도 입에 내주 전에랑 경아 갸랑치야기 덥시 실럽다 아, 니 쌈이 오시다. 계란이 니를 맡겨다.
1: 용아.

0: 아라 시담 디능치 저와 탐지 릉데 양조인다
1: 됐어
2: 지휘 니랑 치우 계속 나랑 나 롤레마 수고는 저 수신계 최고 맵스 브리스 나 친구들이 소아 쟤는 나다 저 수신 님도 근데 슬립디 그러니 님도 유네 장게 나 마셔야 흐리나
1: 这批的上个山用吧啥差距也要求多第一块里面面干大概用四叶皮他们得速速面干的全部洗大米多加上大鸡尾皮拿出去去呀得的卡通啊 저랑게 나 뒤졌다야 니 가셨어 아
3: 지유 랑 무지 탑주디기 낙세 중아 도즈모도 나이고 오월 뒤져 제주
1: 저랑게 갈시 의미 니 고쇠 무소
3: 랑게 통과 정말시 디콘러 랑게 지게 위라다 니부시야 지도 갈리게 복센창 단다 피해 뉴트에 부수와 지게 위라게 랑 나소를 지게 위자 Rangke Sushin ne yindige Tsangmu jige yu lal xiebsi Yine dama kebsi la Ngarani su Sushin lantukri Sam yu le yomashi Rangke tari nakutin rechia Chenggak tundada Chwa yorba Sushin chenggak zuzhe kebcha Rang lakba megyu pozang Mi jiebsi
1: Chobida Chorangka dige xieya
3: 我们是拿擦擦出去我们继续下去三秒大牛没多让老爹不起我们年多没走顶住卡里面大家写了我们没一年前领过来的他的年最老姐起了年底然后是七月前三年上成功下去我爹不想不来用了 苏醒嘴的他的叔叔不是没对吧爹一张然后了卡不地加隆有马戏现在公司写对不地让我用交钱其实让给你看了你也别说过他是让给苏醒测不起来给苦个不要去的这边的你先说用啊那得多两个月你也注意你没事给我不过让啊
1: 叔叔总在要不起起起码让苏古的公司送走你最拉球马的心思注意的有阿叔啊是可以这么说啊嗯哟叶老师呀有联系呀
4: 喂叶郎你也看着月小爱你也看你这么嘴皮了你也给谁呗你苏醒他的团结的阿拉东家没当咱的事情刚刚你们这样子看了我也来给你们说一下你那的他妈的别出龙的狗把子狗的我呢真的不要说一下去啊苏醒你也看见给你们都是给叶郎我呢老皮让一下让啥呀去都自动站内去给这个境界
5: 俺屋内故事，俺俩连起没，俺家苏老师我注意。七月，腾给脚皮疼，摸着手腕下不通子，俺养养女没久，带他的亲戚，你去看着，爷你去看拉松。
1: 呀，对的。今天是谁？叫苏醒的你，看垃圾的亲，今天做老。

0: 저피더 지여 레게 피림 오늘 항상 알샤 가부친 예인의 등문레 망친샤 직전에 대기업 굉장히 많고 자토만 용성비 소신피게 근처에서 지나 아자린다
1: 저 소신디 난다민도 이네
2: 가드다 응 예비치시 지여를 굉장히 이제 어제주 더도 지여에게 송예다 점점 이제 요가 세입지구유 뷰진도로 지자 야오치우시 제마시
0: 네 자글로제 저도 세요시 네랑은 제일 대비 카셰스도 타과도 셰고야 지디 네 디콘을 랑 셰베 로메 극세든조 더도 디제 디 왜 네 양자랑 찍시오 랑슨 찍을 찍대다 디콘 네 셰브 상 찍지 이네 양자 셰고야 디 키멍뉴들이 신수게
1: 신수 키멍뉴르바
0: 제 이야 대저다 다 채용하시 디님디 카바디지
1: 네 추드시오
0: 다 영마시 네 그 뒤에 키랑게 견세 셰바 카카샤스기
1: 카바 베드 카마가나 만조저와 요리
3: 제랑게 카방자디 다구수이면 하고 중에 디샤 민고함스야오 주버
0: 게르크상도선상 근조탁제 시시원도 인도바냐사슈는 신내탁제 시그리사
3: 제니사슈
1: 완전마치 니사슈비네 록탄튼베 그긴고리 최바육 토구체비치고 영마리
3: 전공리디

0: 조수신
1: 어 속에
0: 수난담도와 난담도 더변 저랑요 자마도 중재 같은 저이나 어 따다시 디거사 조비더게 공세 레베지라 세자 송도 스피치 급디 두고 모이니 주디게 사크바 세세 지사
2: 조수신 된다 가르이네 팔로 제시 나디에 가르치 있네 된듬도
0: 수고난다면은 신다시에 디그리 야쇼

0: 清平，我替你看这刀，保守点。
1: 嗯，哪单的？
0: 用啊，让你落油，料油你可不要。
1: 嗯。
2: 以前苏醒给阿拉多的毛主席被送走的，中秋头曾买着了几十元不止，曾买土锅切菜、炒咸面的地，新鲜汤的各几千百斤，用着做的错，比我当年送的米钱这些也便宜。一年曾买生米来点不起了，苏醒用着送的头龙西拉拉的，三块不打，看不消费买菜，他那三块不几个，八几加些。苏醒他三千五元的来拉不起去的买些，都看不起了点台湾钱元。
3: 阿姆拉，我老有米。
4: 나시다 주다 감사 감사 강야 카나 두고 통요지
0: 김도 암라 나래 노주 쇼사 옌케 우르바 이네 차와디 상구제르다 지마니 닌도베 심부딘저 첩디 냠묘제 중부르바 르발
4: 납수키아메디들 괜찮지 니랑리야 라스제 모주마 돈스 템마카 쯔셴마죠 쓴마샵 괜찮지 통도 미리 나부야니 요즈비아
0: 씨 아무라 니 노비싱게 꾸루마 산다 구수 뉴르다 나 아무라 찌레 메바 뭐 뭐야 아무라 부딩게 된다 친구르벨라
4: 장게 나 지디비 얼승 못게 잔네 줄 하베 찌르 니 샤오 부딩 랍자 다메
0: 더피앙스 아무라 키랑게 나 잠시 있는 거 요비니 신기 낭담은도
4: 장수구간에 지금 괜찮아서 그것도 와 된지

마 승신이 상매가 다부도 겹겨다 숨결체가 얄수있어 로디비시시 예료도 칭마시 예무투 배지체쇼 계속 마 승부체보다 겹겨체봐 예추스 등미

0: 근데도 니차 랑 카프스 님도 와.
1: 나 망저 유무선자 미람사 지주지. 이내라 니자 독종 섬교 망고시라도 미란이야 콜라로 요 말봐.
0: 아, 씨 니에 튼다르 잔심제 쇼 말이. 나래 갑디 쳐 봐.
1: 니 저거 쳐야 되지. 두게.
0: 두.
1: 가제.
0: 상게 소소 따도 야우 쳬베 쇼러. 나 타 망스티로.
1: 난다 먹어. 포베 나 맞은 게 잡지도 게. 근데도
0: 잘라서 야우 딘제 그뒤 잡제.
1: 저스도. 얘랑 제 머신에 야구유. 쭉쭉 싸고. 사야 잠 올려.
0: 두 손 닦다 쳬봐.

0: 자, 로용배.
1: 응응.
0: 당고 와신 봐.
1: 주도 갈도.
0: 알레고다 알레고다. 야, 대도다. 나 따라왔지 당고. 돌로든 인실래도.
1: 보고표 제출다와 디디제 시나 차라.
0: 네 전디 인심을도. 뒤에 유시한게 참여합도라 십주 공부도 와. 대도다. 주신나 조유사 인심을도. 보물로진지도 렘버수용아.
1: 모란다 출렁용마삼나. 랑게쥬 녜가무요.
0: 또 녜부딘데 두게 아.
1: 또 녜르 삐리.
0: 쳔아자랑게 아 카시스 담로스당고.
1: 나 딘제 담로스다 민두. 운주드 크네죠.
0: 금주 중간에 견조시. 아차 샤와가 민조.
1: 랑게 아자게.
0: 你给咱这里做不作用啊
1: 迪卡这,
2: 迪奥,
1: 文州的年轻人, 迪安的, 宁素那不的阿日人给真叫人, 可是给他你拍了唐藏黑米一不一呢, 文州的人在于要看着你呢,
2: 人给什么东西嘛的, 弟弟苏心刚过麦子啊, 说不住就得点麦钱, 你也说不住这钱不一,
1: 是不是买切不切你也都弄那么切着我等这事的是不是说切让出个弄不随着对多的压力是我是吧孙小安我公布这三句话不是他跑不起看不起那爹儿的我过我等你呗你也切不唱过唱过瘾过我等这还叫着阿姐孙小安你也切着了搞不切切个人不是他主意给出让给新个人吧
0: 切着拿到钱了三九你那人家给人不信你有三几件钱不是你也钱没那你怕了看见是没你现在给一切把现在优秀让给通过姐姐那我那同事啊我那姑母让人家你也给人家我先当初就没看这么急的让咱家老有你没吧等得起来个老有事阿家阿家让来也让有的 그냥 이수수 갑자기 열어 봐. 수신체도 갑자기 열리 누구야?
2: 줄리. 나 저기 군에 수신 단대디 저 챕터 2 심도 시라기. 마세 그냥 일로 마치도 열지. 네 저거 최고 삼네 저거 최 도움이도 이내 란정 마지. 그냥 이 공사 지다 레리지 부지. 장게 배 주체니 수신 저거 시다. 팀의 수신게 장 저거 챔 능시.
1: 아자. 让给个真给切着个罗曼嘎来给别这不得让个同大了免不起来不是你切着了罗个亲对多一年俺的娘们些擦擦姐养养你多阿姐给什么送啊
2: 我呀，我一看我的那表头。
1: 卡里娜，
2: 你应该来了，月姐。大把助理是不是能看这事？马赛，莫让其他看些人阿汤对面多。苏醒些多，提着起的多呀。一哈，苏醒助理给切着起了，罗马人助理了，若忙切不着。助理给谈得不到苏醒了，自动休息。伊那他那做的拉不住，助理给起边上单面不到，自动困难多。 但得助理，听我念我西北助理的人民多。
0: 你们那个岁么说，助理给让你苏醒给别的追我岁下。

0: Ranyugdwe, nga shibishu chwaashu.
1: Dede da, dala yimdungu ne dhebu thakbuduwa, nga yuushuang ne chu shenchu.
0: Kar shenchus.
1: Chorang samdonda, yuushuang ke sawaji nal kabli temu sumda kabli shizi yungi, ina sabubi nyinga kyun yungu bindu.
0: Thakri, kartu.
1: Ti ne dwe chenpurda, sabubwa kama chukoshe, sunyimda chukoshe a.
0: We, yika, rangay yuushuang la shuwa chaya simnyu di, lege tola dos ya roche na,
2: 我还该来的这结果就是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马上 게 글쎄 봐. 소신님도 밝게 믿으 장가자지베.
1: 장가야 고모 중에.
2: 디게하 고모 중 단타고죠.
1: 내셔 봐 윤다. 소신다 녜 아자 가게 친유 요 말다. 고노 띵겨 장시. 왜? 장가 믿으신 분이 아그시야. 아니 다시 시랑칠 때네. 장가 나오고 뜬거 믿어. 다시 뒤지를 신부 제거야 누구야?
2: 나 대비 장수도 갈도. 신이 된수 생명 육수.
1: 알레 구다 롱치야 갈도. 내게 저 지로제 용도야.
2: 용아, 제니엘 야수인다.
1: 아시, 이수야나 고아. 디 장제야이.
0: 그치. 이하. 장게 부모랑 다제야 신비.
1: 이수야, 이 아자 둘릴 담로치다 러빈다. 장 가비 용쇼. 야, 린다.
2: 이가 도로제알 간매. 지만 우크 좀 좀 얻어라.
1: 요, 네 신수. 스니 나라니 임도로니 다가 주게. 네 땜 침을 차고 주마.
2: 사부부 피베. 그 대신에 주지.
1: 사부부 피베스. 텐데 디나니 주요시.
3: 야쇼.
4: 저 피터.
3: 어디 줄리지도 봐.
4: 만제 유린 라시라 체주 다치가 요미 커피 체키
3: 야슈 다다 녀랑 세지 레고유 줄리 랑 겐게자 봐 롭치레 데비도 마웅 베나라 체시 가리요
4: 체시 에 니에 체시디 저라님도 딩기 체아디리
3: 나 이지드 제유베 좀그르삼 심으드고야
4: 딘제스리 계시 저라래 이치 마체나 아니, 미션 달리 이치치는 요르베.
3: 야오시에스. 줄리. 장기 이치 타고라 되지. 네 라다 참베. 겐게 수유. 로추 겐게.
4: 로추에. 로추 데스 규링 참스웨. 아.
3: 줄리. 네 라베나 데미디소. 조조 비미 세기 계시 장첩 주비너 폐진 로주고 있다 다 아유 선비
4: 니민 깊쳐
3: 왜 알려고다 알려고다

0: 몰라. 고지 기람이 내리세요. 가리이나.
1: 가인스는 오고 오글라시다 시민가게 위해서. 네. 알아두니 못다니. 지라 오니 돌아가 하고지. 성규가 그 삼삼초. 바차니 비샤샤. 님이 왜 없어 때문에 토사. 그래서 나 미녀를 쓰고지.
0: 오글라, 이네 기람이 내 멤버.
1: 노주쇼사 제부터니 쳐오지 우디 제마 오그노시 노주마 쇼치라 노주쇼 바차샤네 예리 체류 꼬지 예수메
0: 예 예수 오글라 나주 나로 니주 칼로하브제
1: 우디 디저스트야 카리마
0: 가이스무가 졸로 제가 셋이 눈치이샤 토도 몰라게 던기 아자샤관 레그네 피수 오글라 아부그리 마삼치 예창마하고 구유
1: 우디 장가 졸로 센서가 마땅해야디 장 티웨야게가 집세 장통이 섭치 마세 아자샤관라 된다디 장게 싱그르 몰라게 양스 부스 시라지지
2: 장가 삼매신들 맞지. 어우 대미 왜? 로데 치시.

0: 카체소 라칸르즈이베
1: 베지레 베지레 베트 중위난 데비 탄당하다 이한 레유자 캉프베제 랑기펩치이
0: 딘제 임프시 아 다다시 니에 초고치 어레신제 캉프동발레 디오시 치다가시 키시랑 게마사미나 피게덴지지
1: 문에 제는 캉카즈제 토비 니에 제토미도
0: 어 니에 제는 랑게다 치엔스비 키시랑 롤모치미나 캉케비네 펜도메바
1: 디지 진 그뒤 다가 저거래.
0: 그뒤 진에 저거래. 어, 니 저거디 지게를 만족한라 디밍 아시아주. 그래서 랑 뒤수유나 그뒤 다가 진에 저거래.
1: 진들이 레다 집에 집 친지 그래.
0: 저거래. 레다 시아 손줘.
1: 응.

0: Hi.
1: No yombe.
0: Kola ara tung yube a. Dan da da da. Ran jie yi.
1: Me to jie ya ji ke tu chen jun.
0: Oh, nie da bi da.
1: Chim xin bu shi du.
0: Ga jie song. Di ri ge jiao chung sui.
1: 你公司的肯定落住下边落住上个年年俺老子怎么写不写你谈的皮特的肯落钱你大概的一名度马上我死的二公司呢卡钱对名度谈的切着给不就要面子皮特的顶住人是下皮特的肯定写给老子你忘死了边我那钱的得要多让给年轻的个做给我人 양안수위관에 직업충은 유락을 침크기
0: 마시 드린 직업 유락에 전사지력하지 깨단지 전소수 재산공 범위 예칠대지 전등예수 오늘 인다 은행 합산치매 용아 장무도 경기샤도상 팀지주와 지도 장을 갈고 갱요
1: 집에 俺让过一
2: 俺让个原因不是吧现在什么多的钱呢空气什么等的老古主要买几不起了老皮皮老用品的可是说什么给你买的时候是多啊家小娃别请我你谈的老用品够了小娃还拖着小娃还打我妈不要住给你四个多啊路不逃不掉了不要可以呢莫然给爹爹皮呢来公大他人大去接都爹不明都死给
0: 年三吧莫然大助理卡最小咱不亲没着生皮听闻莫然给爹爹对连公大他人不都生命多让给钱呢丁这一呢我那得不得不有句嘛谁可把背面学习我开心命多一年莫然给怕背啥子呢俺就给等一四个多啊丁这钱呢要不谁他人是点个日吧
3: 丢西姐总在这个找着的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0: 자 원다 가르사니 임바
2: 리액치도 마주비제 클라스도 후르슈도
0: 탑시 가라오레 클라마즌 아르딩멘도와 두두치 마즈네 도지시로치기
2: 사약하게시메 창주리시아비 바니 추도
0: 가레 제능아 가르사오레
2: 출로네 가라가도
1: 치도 아
3: 클라제니이
2: 교호디제
0: 닝아메다
1: 감사.
3: 감사. 희망 씨라.
1: 감사.
3: 네 희망이 감 뼈대다. 초도야 삼지. 장삼지. 사야도 순여지 기용.
1: 알레.
0: 지금 심불라.
1: 야는 좀 무슨 말베?
3: 순야 그리요. 가당 아이 하나 사고로. 계속 희망이 개마 삼이나. 지만에 희망님도 클라스이니.
1: 잔티지 유베시고 연지지.
3: 전에 요구스. 나르지고 세디엘리 님도 산여지나. 우주도 말베야.
1: 야,快走啊都 别动你妈的用口 야,有个辣子 我不急等等我出口到去 有个舌头
3: 用啊
1: 我呀
0: 저랑게 나 가봐 가봐 유매 운이 신기 디숭이에 가 슈시하게 하르시야

0: 아무라 양 가르니도
1: 아 아자 소라 칠 티드 쇼르 거치 쟁아야 단추
0: 양 가르치가 용바
1: 아 아자 소라라 신제 수입도스 뉴유 부딘러 디시 수입이
0: 아 닝지 고야지 나 즈 김산 디나기 겐신 상마 사야레 셈제 쳬고기 딘제 소녜 미카지르다 ngazu nang me sang ma ta to che u lob khang bu be ne lob se che mu chu o ja ke ma sa ma nye ya ran sung me da
1: ran mi ge ji ge bu gun ha ma chen yong du ge khang bu be ya de shu le ji ran ki bu da gang bu ya u me ba ma se ran cha je mi ne sa za nye ran su bu ba sa nu de
0: de zhe xie ju xiao xi ran ge nga chang gu xie da bo ya krim ba
1: 我从爹那爹用这巨人不起诉杨素朱莉男爹姐送不送你可怕用过这让他朱莉跑了见得穷哎哎有时现看有我呀当个两个主意你不起诉我这听给用对我们这次大学家家苏老的学习一下让给宽了才来你学吧举着你能当么我许着
0: 钱能啊让鬼鬼用呢
1: 丁阿斯没给不了得救的
0: 쟤는 아 선비 기분을 떠기

0: 심로 승에 대기고 드리던도 쇼부세가 세샤 제보 동다
1: 왕시 시상 고여 사치디기 지각이 흠수치지 요시 미드 고대 없이 자유었다 직신 드리미드게 고여다비 인조 상계 러워미러 장난 고딩 러워주네 심주고 니입지러
0: 계지 말지보 다 심주고 용어로 뉴마시
1: 고여 장알아 락부 여두 난 오스트레미 배다시 미소냐 집에 심지게 인해 잘라누나 나 장알아를 대고 된 가로시
2: 진부, 니 그 대사 고추.
1: 수수.
2: 방모.
1: 방모 수래.
2: 디린 심주가 미치지 저 다상 니 루비아 겹추. 디네 방모 스니디 로고치 갈리추.
0: 셰버드 오네 몰라 대비시라도. 니 장아 저 겐지 가라. 다다 미더 그민도.

0: 제보. 디링 쉼부디 중국스도와 사블랭교. 쉼부디 가서 심주 공소 지금 로싱에 드시.
1: 얘들 미드 오제. 상계 커버스 접제. 도시가 쇼로.
0: 영화 제보. 아, 제보. 제일 앞서 주고 있다.
2: 저거 디리랑을 야스인다. 야.
3: 용보사 봐. 오늘 내일 하면 누가?
2: 시시시. 네 신구이, 신구이.
3: 용아, 조인다.
2: 여.
1: 디리송아야고도와.
4: 예.
3: 야, 좋았어. 지난주 텐데 리바스 없지.

0: 탕고 왕식이 서지. 제일 예서 차스. 고타게 날라고 예지식 메죠.
1: 주보. 야면은 알아줘 라고자나.
0: 요거 맞지. 왕식과 국타제 구타게 주위에 동인을 쳐보지. 나 국군이 되면 돼.

0: 당당 아란즈 송람도 맵차지. 다 탭시 신다 당고기.
1: 야면은 님이 같이 시제 구도하고 세셔.
0: 그래 등도 교녀제 라기금이도 왜니 등도 구도하고 세가 주이세.
1: 디성 유례디 앱저로 봐. 대주든 저 로봇도 되어야지 주도 지금 쓰이성 그래.
0: 예 알치세 미드 과유. 텐다 딘제제 주도 미도. 직전에 미디 구도하고 미차 차이기리. 에이. 미승이한테 남조지 교수는 수간에 가둬야 여마시.
1: 지무랑 시다치에나 나 소르지다 캠두.
0: 말해봐야니. 심주 과유.
1: 구지 제사.
0: 텐다 디랑게 오스르시 둡시야. 미야 어제 중재 되시.

0: 가리, 예전부터 뒤 기재시에 내용도구야.
1: 저, 감사.
2: 진보 수표에다 지봐.
1: 진보.
2: 마리오를 정도야 오셨다, 교세도. 장아님도 쇼. 대모의 견제관에 랑통유교, 중세도와.
1: 아, 진보, 야죠.
2: 다샤가 랑증기협의회 맞세, 등도 겸유유서.
1: 그상 급히제 통주. 미모국군이 냅주시에서 통두민도.
2: 긴교들제 마시다. 대모의 라이 가르신유유.
1: 가르이 내 체비, 총춘주도 스겸유유, 이내 남주케 교무지요. 저자 랍드 퇴배지를 미모로 숨체, 무이스케 면상 표치미.
2: 너무 가봐요.
1: 요마시.
2: 요마리스가 쓰지.
1: 네 파미니가 총사부지.
2: 그제 총부지.
1: 네 바보 레그치도 토그네 사제 시부지. 아마 나스포지 시부지.
2: 잘비 야메베.
1: 네.
2: 제너라 수수부지.
1: 네 보기. 네 보 저셀랍제 기계지. 이네 로세 코노 총스.
2: 라진 캐비야 디제 임부지. 저셀랍제 그래.
1: 장촌 저셀랍제.
2: 급기기로. 나비게 오심슈. 장창 량원신급이.
1: 진보, 처음 그다. 먼저 라자 미동자 역시 네 참 광고 신거지.
2: 장난을 할 수가 용봐.
1: 컨저대 용보사 대비 역사 최선 용비. 이내 년의 참아 견제 하나 쉬었어.
2: 내질 장고 성도에.
1: 제비고 제나 네 제초.
2: 마가르신이 메신구이베.
1: 다당아 프랑스 주고 선자. 간당구 제배시고 내가 가르신 내 제초.
2: 권다다사님도 전라실인가 주다.
1: 용아.
2: 나 줘.

0: 나로 미정마 네보 윤교선자 섭지 지미 마실라 레그덥 데비 지구미도 수르가나 자동제디 주저 당고네 당고다 제게 버줄라 깨비지가 상 제가 혹시 주미 정마시 총의 제시 상게 봐서지 전다 주부다 라람 삼아 되슈 예라데 고조
1: 용아
0: 소디나리 섭서지야 디겔 고친 버다
1: 예신스
0: 디 총미 가시 뒤주 유지 밑은 돌리면서 나 장람 삼아 되슈
1: 영아

0: 제보. 네 거체베 그지. 차기쇼 더제제 안락즈즈 그유베. 마데 레그체 윤버사가 용미모도 방구비오 착과 용메.
1: 레그디 제바. 최함 렌도 보시.
0: 영아. 야치치보. 장진다 송자. 장게 그때는 가르시에네 즉시. 내가 신다면은 알로 중이다.
1: 알레고다. 장다가도.
0: 진짜 과용 거지. 네 칸은 앞에 제차.
2: 사조가 남아 대비. 강부 겁듯나 대가 중이벼. 말이요.
1: 자게 강부스 구이지. 디네 지 여우슬러.

0: 진보, 중부디 작세하고 도라. 로고 진부도. 무이다 소 니가 소 키샤. 왕격부고 도게 겹지. 실하니 이수기.
1: 랑게 쇼지로 왕격 와다 쳐기다.
0: 제노 방모스니디.
1: 알레 도게 도게 시큐시. 미디 중부도. 뇌게야 유메. 더십 시큐시. 상계 마류지시 보데서 살아 링가주다 쇼르니 주킨데 메기스티
0: 시스보

0: 你我这小，第七项年哈里，见不见识的拖哈里，看不得你阿拉尼个里，阿爹爹个月，让陪伊那对。 다시다. 다다리 방모, 니랑 전다 숨쉬어야유. 니 바도 숨쉬어라. 당구디, 개체무 개처무요. 젠부 코스무 가부요리. 니부디, 개르가 상자 돈한체. 레그스 메두 두소야오겨. 수부디, 니 개마다나 되마요아.
1: 용아,
0: 전다 니게 숨부이. 哦呀，他给不着东西，嘿，你给，你能给不上了？
1: 这小六，压着。
0: 天有嘛的，年年俺吃的俺送咱两个妹对点个学。
1: 用啊，
0: 他女的。

0: 골 대녀이베
1: 수인바 그러니 수인바
0: 방모 대서 대르베아
1: 가르치니 이봐
0: 치스치가 요비 방모 비게 대고르베
1: 요요요
2: 쇼다 부친주 대쇼 야 저저 강백한테 얘랑 참치요 카리 제가 지휘 카르사디 얘랑 좋다 하시 치야유 장 오방 모스니디 대초 그두베브레 친구두이
1: 대대저 포스치스
2: 서서날 대주제 레 카르치니 메 싱구유다 민예인 그제 제가
1: 예시모 좀 이네 기라니 수이 뭐
2: 나와 방모 처구이 어부턴도 된다 하셔 지야유 장어 방모게 튀균 미켄자든 제다 투제 지도에 대차샤나 어부년도 보다 라과면디 케베 민년디디 두게야
1: 미수지게 최가래 모소 어부 방모게 내 레가 최가 요미사

0: 야. 도서 계산해 좀 봐.
1: 포함을 좀 제대로 해도 잘하신 다음에 또 상가 밖에 있기도.
2: 예요. 그래서 잘하기 힘이나 어우 포함을 넣어야 돼. 내가 그래서 넣고 그래.
1: 说不清楚 我你方莫给戳不赢方莫你们可是心中年松子不会我你了加拉领着去的事你不重要就是要你害羞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진보, 경세 레종아. 근데 중송, 콜로니 가시십시오. 시다 가게미도, 야멘 다스치게.
1: 다음에, 상가 계약하기도.
2: 영아.
1: 상의에서 겹쇼.
0: 영아 진보.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몽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 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진보. 지금 가봐야 겠지. 선이 진보랑 갈라든 게 있어. 네 갈 수 없어.
1: 나다 손 좀 예매나. 나 세워 쓴 보시. 신다 가려 봐.
0: 진보랑 다 손이 겹이야. 그 겹이 싫으시베. 그 독자 장마 위대된 것이. 나랑 수 진상 수순링 내시. 저와 가게 매봐.
1: 장라는 예소 표배. 신다 수직 소 긴지 체대 매봐. 장매 신세지 봐. 이 자구 손 야매상. 용보 상대 유배지. 나다 냠래 저거 쓴 보시.
0: 뒤돌아. 잡라 지지 요마 봐.
1: 다사나 유배 주고 나 수질 시민도.
0: 지보. 나라니 원에 좀 예배.
1: 방법 개동. 마료게 긴주간 주제 되시. 나도 계셔 줘.
0: 용아.
1: 마료 방법 지제 돌아오자 가시 신용아동.

0: 치보.
1: 범모. 그 바지 봐.
0: 디니 월 균스 매장 칠거스체 균치가 집이.
1: 저기 송가냐 소가 바기 봐.
0: 치보. 나 진디 단주비.
1: 네 라르소 가바게 바스티규.
0: 네 라도 가바게 다다 야우미도 칠 가바시에 바신 바 가르교시.
1: 네 그라 담아드지. 여기 소 가바게 바.
0: 범지라 가바게지 좀디 수비.
1: 도다 드제실레 제나라시가시. 제만에 도다 가르는 아 그르도쇼.
0: 제보 키세 레신다 메나 아야 중인다.

0: 지보 야치
1: 거봐고 없도 거봐유
0: 아 어 대유
1: 대죠 이랑 사업죠 안자 니데비시비 지금도 자자고 이도 저와서 도마시
0: 영아 前年卡巴科夫的金普让给唐俊熙了，联系他们能安马中心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뇨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진보, 나를 근제도 당대 지각에 자주 개비해봤소. 진보랑 상랑 내 퇴임바 신유기시
1: 여제중 관심다 진모주
0: 신대주 이강디 니기시 취비 지성과 공수다 저와미도 로디입제도
1: 내 신소 돈다가로 인해 가봐 깁쇼
0: 용아 진보

0: 좀 하다가 줘. 줘.
1: 너는 봐줘.
0: 대민도.
2: 제보. 기니니엘규. 네 건서 보고 여제 치치고.
3: 어, 그제서 요니 봐.
2: 예, 미디게 카티치아 토바.
3: 나도 좀 더 줘.
2: 제, 님 더 줘. 나 뒤 주민도. 저 小六, 장게 제보 치치 규. 규치.
4: 줘 줘. 제보.
0: 대민도.
1: 민도. 대래 민도.
0: 대민도. 모두 사가줘.
3: 이제 속도 지줘.
0: 줘.
2: 조심.
1: 조심.
5: 니게도.
1: 니게도.
3: 제대로.
1: 요. 니게도.
0: 니게도.
5: 갓. 갓 제대로.
3: 줘.
1: 니게도.
0: 조심.
1: 조심.
5: 해발
1: 조심.
5: 제대로.

0: 동대! 咱们也得换龙 有子！ 免得马修 给给姐 咱们免得马修了
1: 快谢不能谢 免得马修
0: 免得马修了
1: 有子!
0: 상마 마 겹시 겹 겹시 겹시
1: 겹시 겹시

0: 진보
1: 니세중에그제도
0: 신보대유
1: 상원의종세중아미지기미도나디게세샤맨주낭다주마송룰루제니에스기없이
0: 진보야주초로토제나르대야주자로디부터
1: 대수주나르지다주워시마레오
0: 응
1: 배지랑아랑주저방모러다도야오시러
2: 영아영아
1: 니망승에다니어스티주지

0: 마시 마침부 개매와 낭담민도
1: 디 마침부 개마리시기 매규디 제포도 마시네 젠베랑 자도시시기
0: 당고서 부채상 야주시기
1: 마리 란디레 마슈다 띵아 잠자 슈다 해 가려리 얘랑 야스고야리 케스라 메비나 나다 제부 근처에 채고리 제마리 让落地不起, Tari Jimbone, Lungsira Lasia. Dasha get Jingui Hua Kaskal Segi. One doing a bardo, Rang Jasilin Show. Kiss near Tantabudo, Kala say your marishba. Near Alia, Tokusko watching. Kasadi, Natsuro Dayu, Leru in Getoa.
2: 喂,계속가지니에봐.아,마셔다.얘도는마셔다.도는마셔다.도는마셔로.쉬쉬.진구화화유.아.진구화화유스유.에.신기매.그러니
3: 네, 썼대, 대다. 나 엉치에 미치 잡아도 해.
4: 네, 기라양, 갸팅치 치우.
5: 지보,
4: 미화유,
5: 민민도.
6: 지보, 민민도.
4: 과심제 파치죠.
3: 마시다 가지가 진보 공을 마시 내 변도 이 험하시 진짜 과 과이 맨 영문의 신금매 아지

0: 지다진.
1: 니가리 메쿠리에.
0: 진다진게 신도 갑시. 니진보 상모 접게 총총 주치. 상모 접고 올 수비 마세. 도즈모도 소쇼조 치샤. 니진비 상모 접시게 당지. 튼다디 세세스케 브로스니시
1: 녀머츠 총테라 녀게 치뉴메라 가르치기 유메니 하고메 이네 알카디 녀시 머츠게 티치 치뉴요 맞다
0: 덥시 요마시 녀집에 게도 쓰기 진다 진게 阿家花花的没新贵云的我让自己解说你也可把玉米新米金大金上个给你这些云的我来得屁米多是阿苏苏 金不早用计，写个熊。
1: 染你们的气球。

0: 지저 냥원에 가 계신네 지저 냥원에 가 계신금 해체 아지 켄조네 디체 마치다 냥원에 신금 해 어찌 거 무슨 저거 무슨 저
1: 진보 진구과 갑제 통사미도 강배날 모야도 시고르샤 아르카날이 니야미도 제자니 진란란 초치용비
0: 디 카르사 지달라 나 심지 편도 해이 하마시 진구의 화과 하이메 년원의 신금에
1: 그러게 쉬었어도
0: 승민드
2: 진란란
3: 나 계시에는 저그리비에
4: 你们测不可把玉米捏心个面，体外从可就玉米捏心面，你们测不给，见到过了三亚个团大大，这娃有的是那个疫情毒，可是见到过了个俺疫情难对于呢，你怕罗姐当些塞不起你，可让他自己接受。
3: 卡总，可来么子赔不哩？今年让俺最巧的六个呗，俺最来把卷儿交上个多个，恰平呢，差点是不？马上俺同到二卡去。
4: 见到过了，俺已经能对比。
3: 勇啊，请你让个脸过去。马六，
4: 哦，
3: 咱俩拍几下就。马里进步，请你也见到过了，他现在休息。
0: 知道了，钱俺还你们的。
3: 别
0: 总归
3: 辛苦，就那么几个这个事。哥儿的，你们可晓得？是知道了，俺的娘的片头要嘛的，娘我那开开心面，娘我那开开心面，这，知道了，今天嘛难的，俺的娘的片头要嘛的，娘我那开开心个面。
1: 媳妇，进来了，我那六年一辈，没见过孙子。
3: 你们看现今的年轻多好不是？马六个种的是吧？
1: 进步，计算把我那最最的，我来回购小事，怎么事了？让俺你们都带些老客去住多，老你住个。嗯，老你，让员们的谈得不多，年纪都来个蒙古些不的。
3: 规矩圈的小女要嘛是，
1: 俺让你了，看看买不起，咱俩了吃下粥。他的给这缺点要是，让俺一切去就在平中医。当俺等到的活儿羡慕我，金波，你那最新鲜，其实我工作上不细下，放牧我的心难塞多。
0: 他是，放牧一般都比较少。俺大姐我去的没，我那人就叫，俺来了，我就叫，俺这估计，
1: 都是性格的。

0: Less. Nazuni di Tango, Chugagan, Chashavrachina, Anne, Shangjin, Shangyo, or Tanya Kariasina, Golongjan, eh, Tedrani, Chuk Shudi, Dalo, Sichuri, Dibodolia, or Legan Gozuguri. Mamma Nidin, Alo Chashavrachina, Tango, Nidi, Pama, the Pama, Gajicheje, or Nidigi, or Dengichuri.
1: Tatilasa,
0: 하나 김장 재활수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장 피 재활수 선이 아니 지샤베 두주기 투삼 시소 제제 아니 소통인 거다
1: 아네 네
0: 와 만도 고대 가르치고 있으나 아니 대상진디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1: 아네
0: 나무 마고 수에디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 지요래 아니 대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신의 세제다 Tanda Kodo Bodol Chashavrajna Suja Tango Chima de Shabajo.
1: Ah,
0: Suja Nibaya, Numbu de Shabajo. Suja Suma, Chibe Nubo Shabajo.
1: Ah,
0: Nese. And a colleague son, a cotang skip the Nirjan de Kojab, and a sinner call a shabajo.
1: Nese.
0: Jazan Tanda de Shogasunam Dajala, Krang Yima Pelu, give them up just query. Perky, you take a chicken, a lolly, and Mamma Mabu Sudusa, Shedjenda, Shepherd Mabe, and Missu Jabotin. Now, what is your
1: series? But it is such a negative
0: when it numbs
1: Manjaris,
0: that nuts to you, but such an anonymous subject
1: 동계
0: 너무 강게 두스케라트 말고
1: 그래서
0: 어 스데 그 대만데 가래 랑갈 퍼제 많이 붙여도 따따 그래서 내가 쓰지 자가
1: 쳐서
0: 이 날로 개잘한데 여러 봐 두스제제 마슈 현대게 상진을 대요 말이
1: 레스 레스 레로 그러니까 드림 바샤스네
0: 랑아레
1: 팀좀 추세세 갈아데 참차자
0: 레스
1: 그라 한스치치 체다 그것도
0: 주제서
1: 부분아
0: 저한테 대야 난수 다 인지 Tengah tu pernah lompat tu tu kamalan yang siapa
1: ruang ni. Jadi, kan cina siapa tu senang, senyam tu, ni cerita jauh ibe siapa sih di sini nanti ah.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진 나가 좀. 로딩기 되죠. 산용 잠파. 시즈 용 잠파. 마치 용 잠나고. 주리 다. 쇼고지. 농창. 모체 당 신도 망상 최고. 샤탕 차샤. 봉아.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 당 세미지. 신지 신도 소. 님다 최고. 초 망상 최고. 동진 나가 당. 창다 망상 최고.
1: 로딩기 사자 최고. 대단히 좋아. 이럴 거.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